0: Getting up close and personal on Peter's on the Block. Today's featured guest is master singer Yuji Suk, artistic director of the folk music group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a master of sodosori, a traditional genre of song passed down from the Pyeongan-do and Hwangae-do regions of North Korea. She is a traditional Korean musician who has spent her entire life protecting and passing down sodosori, keeping the legacy of our folk music alive. We present to you Master Yuji Suk. If you're watching the video stream, your eyes are in for a delightful treat today as Master Singer has come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in a hanbok.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안녕하세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1: 네, 서도소리를 하고 있는 유지숙입니다.
0: So we have Yuji Suk, who is really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and a specialist in sodosori, in the studio toda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Yuji Suk is actually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folk music group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right in front of us. 바로 앞에 있는 국립국악원에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저번 달 네. 6월 말일자에 예, 퇴임을 했습니다. 30년 근무하고.
0: 진짜요? 네. 그러면 의미 더 깊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아리랑 건물도 자주
1: 매일 봤겠네요.
0: 진짜요? Wow, so Yuji Suk, just last month actually came to a close her run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folk music group. 30 years she was there. And so the Arirang TV building she saw every single day, which is quite a coincidence as well to have her in. And so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folk music group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e call that the 국립국악원 here in Korea. Many people see it, but know maybe not exactly what it is. So could you introduce what kind of place it is?
2: 그 국립국악원 여기 남부순환도로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자주 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초창기에 이 건물이 세워질 때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고 방송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방송국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0: 네네네. 네,
1: 맞나요?
0: 네네네, 그거 맞아요. So talking about Arirang just briefly there, that this is a place where many people maybe they drive past it, but they know that it really holds traditional culture and spreads that out to the rest of the world.
2: 근데 국립국악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네. 정확히 어떤 곳인지 뭐 공연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전통도 지키는 곳인가요? 국립국악원도요?
1: 네, 국립국악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 모두 모여 있는 곳으로서 네.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우리의 전통 음악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0: Yeah, so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t's where they house the traditional music and all the artists as well, and they show that via performances as well. I've talked about that a few times, that we have been there as a family, and it's amazing. You can see court music, folk music, dance troupes, 국악 orchestras as well. And then we're so lucky to have Yuji Suk in the studio as the artistic director there for 30 years of the folk music group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 wonder what your responsibilities were.
2: 그러면 그렇게 30년 동안 국립국악원 그 민속악단의 예술 감독이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1: 네, 우리 그 국립국악원은 네 개의 악단이 있는데요. 네.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이 있는데 네. 그 네 개 단체 중에 민속악단의 그 감독으로서 어떤 민중들의 음악, 어떤 지금 불려지는 모든 어떤 사물놀이라든지 민요라든지 네. 또 그 음악 기악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주하는 그 민속악단의 대표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0: 와, 그러면 직접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네. 또 그것도 감독으로 하시는 네. 거예요?
1: 구상을 해서 네. 연출해서 만들기도 했고
0: wow.
1: 또 제가 직접 출연도 했었고
0: wow. 네, So 네. as one of those four groups that we mentioned earlier, court music group, folk music group, dance troupe, and contemporary 국악 orchestra, Yu Ji-suk Master was in charge of the folk music group, and that's basically the people's music over the years. If you think of folk music, that's what it is. It isn't from the royal court or something like that. And so she was in charge of both putting on productions and organizing them, things like samulnori, which we've talked about being a traditional style of people's folk music, and she would also appear in them as a performer at the same time. And I remember a performance where you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Center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ook to the stage together. You sang Arirang at BTS's comeback performance at Gwanghwamun Square, and it was truly amazing. So I'm really curious, how did you end up performing with BTS? 어떻게 BTS 공연에 함께하게 되셨어요?
1: BTS 그 첫 앨범,
0: 네.
1: 앨범 첫 곡에 아리랑이 삽입됐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아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을 부르는 곳이
0: 네.
1: 또 국립국악원이고
0: 네.
1: 또 그 아리랑은 민속악의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제가 부르게 되었죠.
0: Wow. So if you think of the latest album from BTS, Arirang, in that first song that we heard earlier as well, Body to Body, it samples Arirang. There isn't a separate track actually on the album with it, but if you think of Arirang, it is Korea's representative folk song number one. And so when you think of folk music, you think of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as a director, as the head there of the folk music group, it was Master Yu Ji-suk's responsibility to come and sing that at Gwanghwamun. If you watch that on Netflix, you would have seen her center stage as well. And I also understand, because it's BTS, you had a non-disclosure agreement as well for the performance, and that you rehearsed with the music off the night before the show. 이 공연을 위해 비밀 유지 협약서도 쓰고 또 공연 그 전날 밤에 음악 꺼놓고 리허설 하셨어요?
1: 네.
0: 아, 그 광화문 그 네. 무대에서요.
1: 왜냐하면 그 모든 곡은 알려지지 않고
0: 네, 아, 그렇죠.
1: 비밀리에 그날 당일날 공연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0: 네.
1: 12시 아무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닐 때 그걸
0: 아,
1: 꺼놓고 네.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0: 그러면 그거 연습하려면 미리 그 곡은 받으셨어요?
1: 네.
0: 얼마 전에 받으셨어요?
1: 한 보름?
0: 오, 진짜요? 와우, 그것도 너무 색다르네요. BTS 팬들 너무 좋아했겠네요.
1: 네.
0: So, because the album release and all the songs were revealed for the first time during that live performance on the Flicks, that's why she had to sign the NDA, the non-disclosure agreement, because it was all going to drop at that same time. And that's also why she had to perform and practice with the music off the night before. It was about midnight when there weren't many people in the Gwanghwamun area. She could practice like that, Master Yu Ji-suk. So that's such an interesting story. And I wonder if there's any memorable moments from that performance or anything else you'd like to share about it. 이 공연을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봤고 저희 가족도 그 생방으로 봤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또 공연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1: 모든 것은 비밀리에 했었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1: 네, 그 제자들이나 지인도
0: 네.
1: 무언가 큰 공연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알려지지 않으니까 궁금해했는데
0: 네.
1: 그날 TV 보면서 넷플릭스에서 그 생방송을 했잖아요
0: 네.
1: 전 세계에
0: 네.
1: 그래서 그 지인들이 와서 광화문에서 전광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리랑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0: 네.
1: 우리 선생님 막 이러면서 네. 좋아했고 환호했고 미리 알려주었으면 우리가
0: 네.
1: 직접 가서 광화문에서 봤을 텐데
0: 그런
1: 또 에피소드가 있었고
0: 네.
1: 또 하나는 물론 BTS의 아리랑이 이렇게 그 삽입이 돼서 좋았지만 네. 좀 더 우리 국악이 국악 전통 음악의 아리랑이 좀 더 주목을 좀 받았었으면 좋았겠다.
0: 네.
1: 이 BTS 음악에 이렇게 비지로 깔리는 음악보다는 조금 더
0: 네.
1: 드러나게 좀 보여줘서 우리나라의 아리랑의 그 진짜의 맛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렇죠. 그 또 그쪽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앞으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So because it was a complete secret before with the NDA and everything, she couldn't tell anyone around her that she was going to be in this performance, Master Yoo Ji-suk. So many people who tuned in to the Netflix special or people who saw on the giant screens around Gwanghwamun BTS performing and then the body-to-body track coming and the arirang part coming out suddenly saw her and were very surprised, saying, oh my goodness, there is the person I know. If she were able to have told them, they could have maybe come to the performance itself. That's one of the memories she has. And then another one, from someone who has worked in this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dustry, it is nice, of course, to have arirang sampled in body-to-body, but to be honest, Yoo Ji-suk says, it was a bit of a shame that it didn't get to shine by itself, that it was only a sampling of the track, unfortunately. So in the future, fingers crossed that kugak, our traditional music, and folk music, and arirang in particular, get to shine by themselves as well. But today, we're not talking about all of traditional Korean music. We're talking more about Sodo Sori. So Yoo Ji-suk has devoted her entire life to this. So I wonder if we can get an introduction of what it is. Sodo Sori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외국인 청취자 특히는 잘 모를 것 같아서요. 네.
1: 아, Sodo Sori는 황해도 지방과 평안도 네. 지방의 두 지방의 소리를 서도 소리라고 합니다. 아, 지금은 분단되어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의 음악은 굉장히 많은 그 바이브레이션, 요성, 이렇게 떠는 음을 주는데 그 조선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등극을 하면서 이 평안도 사람들한테는 벼슬기를 주지 관서 지방 사람들한테는 벼슬기를 주지 않아서 그 설음이 번져 나왔다는 소리가 바로 이 수심가인데 이 수심가의 음은 굉장히 많은 떠는 이렇게 떠는 요성을 주는데 이것이 서도 소리의 가장 큰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0: Wow, so this is traditional songs from what is now in North Korea, right? You're talking about Hwangae-do and Pyeongan-do and its real, I guess, characteristic is the amount of vibration that you just heard in Master Yoo Ji-suk's voice there. And it's representing the sorrow and the feeling of being wronged from Taedo Isongye from the Joseon Dynasty, who didn't give some kind of rice rationing to the region. And so it's a kind of representation of that as well.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if you don't know, has a wide variety of vocal styles. So I'm really curious why Master Yoo Ji-suk chose Sodo Sori among all those traditional forms. 그 전통 음악 가운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왜 하필 Sodo Sori를 선택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죠?
1: 부모님이 그 황해도 어머니가 황해도셨고 예, 아버지는 강화도였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그 황해도 지방이 가깝다 보니까
0: 네.
1: 그런 소리들을 서도 소리들 많이 부르셨어요.
0: 아, 네.
1: 그래서 그 소리가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됐고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이렇게 떨림의 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좋았어요.
0: 아, 진짜요? 그냥 네. 집안에서 많이 들었어요.
1: 네.
0: Wow, so it's all to do with her mother and father. Her mother actually from Hwangae-do originally in North Korea, and her father from Gangwon-do, which you will know is a province here in South Korea, but is actually close to the Hwangae-do area. So this was the music that was heard in her household, a lot of singing being done by the parents when she was young, and that sadness and the vibration of it as well was something that really resonated with her as a youngster, Master Yoo Ji-suk. So we have in the studio, if you're watching the video radio, the changgu, the hourglass drum, right in front of our master singer. And I heard your performance today will be accompanied only by the changgu. So 오늘 반주 changgu 하나로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1: 네, 네.
0: 와, 그거 그러면 다 그 비트하고 뭐 속도 같은 거 다 정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와, 네, so 네. Yeah, we have the hourglass 네. in front of us. We're going to hear it in a second. So what kind of instrument is the changgu and what role does it play?
2: 장구는 해외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 조금 낯설 것 같은데 어떤 악기고 국악에서 어떤 역할 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1: 아, 박자를 맞추는 역할이죠.
0: 네.
1: 아, 박자를 맞추는 역할이고 요 다음에 나무는 오동나무로 깎아서 그다음에 이거는 그 가죽을 입혀가지고 네, 소리를 내는데 이거의 역할은 부드럽고
0: 네.
1: 또 이쪽 왼편에는 좀 그 요쪽은 좀 오른쪽엔 낭낭한 소리,
0: 네.
1: 왼쪽에는 좀 부드럽고 좀 무거운 소리 해서 박자의 강약을
0: 네.
1: 조절하고 주박은 오른쪽으로 맞춰지고 왼쪽으로 그 예, 여음을 좀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장구가.
0: 아, 늘 그래요. 그러면 늘 오른손에만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1: 네, 네, 네.
0: 왼손은 그냥 맨손으로
1: 그렇죠.
0: 하는 거야.
1: 요거는 채라 그래요. 채.
0: 채. 채. Okay, so the drumstick is known as a chair there for the changgu. If you're looking at the video radio, you can see that Master Yu Ji-suk only has a drumstick, a chair, in her right hand, and that's because the right-hand side of this changgu, which is made of carved wood in the middle and then covered with leather on both sides, the left and the right are not the same. So the right has a more kind of firm sound behind it, and that's responsible for the beat of the song. The left, which is drummed just with a hand, is more soft and kind of has a heavier sound, but it's a softer sound at the same time. So when we hear it, you're going to be hearing the right sound of the drum being beaten more often, and that's kind of complemented by the left hand as well. So we've learned a little bit about changgu and the rhythmic patterns we're going to hear to in Sodo Sori itself. You're going to be performing a piece for us, so let's find out which.
2: 직접 이제 Sodo Sori를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걸까요?
1: 아까 말씀드렸던 태조 이성계가 등극을 하면서 서름을 줬다는
0: 네.
1: 그 소리, 수심가인데요. 서도 소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리이고 이 수심가를 통해서 서도 소리의 기본 그 기술을
0: 네.
1: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심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Okay, so we are going to listen to 수심가, which is the representative 서도 소리 track, and it's again.

0: काल कायो।
1: Oh, that was all really spine tingling and giving me goosebumps as well. 소름도 돋고, 아 진짜 아 그 vibration, 그 up and down 있는 거 많은 나라의 전통 노래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뭐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의 소리는 네. 전부 바이브레이션이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서도 소리의 바이브레이션은 지금처럼 고 자주 자죠. 이이이이
1: 네.
0: 이렇게 뱃속 깊이 눌러서 자주 자는 그래서 떠는 목이 확 드러나 보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서도 지방의 사람들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근데
0: 그 지방 사람들은
1: 이렇게 퍼포머로서 더 힘들지 않아요?
0: 힘들죠. 아, 힘든데 이 떠는 것이 서도 소리의 그 가장 중심 그 늑 표현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훈련이 돼서 네. 저절로 이렇게 떨지 않으면 소리가 안 되죠.
1: 네. 네. Wow. So that vibration, that up and down that you hear in the voice is actually present through mos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here I was saying that I don't think it's common in other countries' traditional music. But then Master Yoo Ji-suk saying, actually within Korean traditional music, this 서도소리 has the most vibrations in terms of being deep and frequent, and it just comes from people in that area at the time, naturally, automatically, through those emotions that we were mentioning earlier. And it is the core of 서도소리 as well. And after all this training, it just comes out naturally from Master Yoo Ji-suk. So we are on this journey into people's lives. Peter's on the block. We are joined by someone spending her whole life protecting and continuing the legacy of 서도소리, a traditional Korean vocal style passed down from Pyeongan-do and Hwanghae-do regions of North Korea, master singer Yoo Ji-suk Myeongchang-nim. It's amazing. You guys are having an amazing time saying it's awesome. I see Kaledad, beautiful, says Maz from New Zealand. 이곡 수심가가였군요, says Peter from Korea. So maybe you've heard of the title, you might not know, Wow and Claps from Siska as well. 아, 전 세계 청취자들이 너무 감탄하고 있어요. Sherry saying, what a talented singer. Her breath control is amazing. 아, 그 숨 컨트롤하는 능력이 너무 대단하다고 Sherry님이 얘기해요. So continuing on our interview today, looking at your background, I noticed the title of Instructor of 서도소리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타이틀이 있는데, does this mean you teach it to people? 그러면 직접 사람들에게 서도소리를 가르치는 건가요?
0: 그럼요.
1: 일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걸로 약간 전통으로 계속 이어하려고 하는 프로페셔널들인가요?
0: 예. 전공 프로페셔널도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있고 또 아이들, 어린이들도 있고
1: 네.
0: 예. 그래서 진짜. 다양합니다.
1: Wow, so teaching it to people who are going to professionally preserve this in the future, but also just to regular folk and even to kids as well, that is being taught too. And so that's why this is seen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is being preserved through masters like Yoo Ji-suk. So it is an absolute honor to have her here today. But even more of an honor, we are going to try to learn this together as well. 그러면 저희도 직접 서도소리 배워볼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음치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0: 아니요.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1: 네.
0: 전국 아주 이렇게 서도소리보다는 네. 우리가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대표

0: 인형, 네. 아리랑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1: 좋습니다. 네. So I did warn Master Yujisuk that I am a terrible singer because you guys all know how bad I am. So I was worried it's going to be impossible. No, no, it's totally possible. And we are going to be learning 아리랑. So you guys know the name of our show, the name of our station is 아리랑, thanks to it being the representative folk song here in Korea. So let's get to it.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0: 네. 제가 하면 따라 네. 하시는 거죠?
1: Okay, so I'm going to repeat after Master Yujisuk. Here we go. 네.
0: 아리랑
1: 아리랑
0: 네, 조금 음을 올려볼게요.
1: 네.
0: 아리랑
1: 아리랑
0: 아리랑
1: 아리랑 미안해요.
0: 잘하시는데 네. 지금 아 이렇게 입을 네.
1: 그거 예. 좋아요.
0: 안,
1: 그
0: 아니요.
1: 소리 아니요. 안 아니요. 좋아요. 네.
0: 입을 좀 더. 아.
1: 아. 아.
0: 지금 네. 아 이렇게 아.
1: 아.
0: 오케이.
1: 네.

0: 아, 잘하셨어요.
1: 너무 어려워요.
0: 너무 잘했어요.
1: 죄송해요. 제가 완전 아리랑을 망친 것 같은데. 아, 아리랑 방송국에 이렇게 못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파워풀하네요.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안 나와요. 그 정도 약간 발성, 그 스트렝스. 오랫동안 훈련해야 그 정도 나오는 건가요?
0: 지금 잘하시고 계세요.
1: 아닌 것 같아요. So she is totally being too nice and lovely. In her compliments, saying I did a good job. But you guys, let me know as well. A few of you saying, well done, Peter. 잘한다, says Peter as well. Thank you. Because I have a fantastic teacher.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정도 나왔는데. Guys, you should try and sing along as well, since we are 아리랑. That would be lovely as well. We're going to get to some of your questions, if you've got them, and comments. So keep on sending those in. But we are going to be hearing another song as well. Could we hear perhaps one time 아리랑 from our master singer? Because I kind of ruined that. 혹시 선생님 목소리 로만 네. PD님이 부탁하는데 아리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망쳐서 네. 한번 혼자서 네. 하실 수 있어요. Okay, here's 아리랑.

0: 와우, thank you so much. 오, 너무, 오, 진짜 소름 돋아요. 아리랑, there are so many different versions. We've talked about that. 그 여러 가지 버전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네. 이게 약간 서도 소리 그쪽 뭐 황해도 버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1: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지역마다 부르는 사람이 자기 표현대로 하기 때문에 네. 약간 서도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 네. 오, 너무 좋았어요. We got so many comments coming in as well. Unita saying, "Welcome, Master Jisuk. I love the hanbok you're wearing today." 오늘 입고 오신 한복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레이시아 출신이 얘기했는데 인도네시아 출신. 근데 그 한복도 뭐 특정한 거 있어요? 이런 전통 국악 할 때 아니면 서도 소리 할 때 아니면 자유롭게 그냥 전통적으로 입을 수 있나요?
1: 자유로운데 네. 저는 이런 개성의 이런 특징을 가진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사람마다 각자의 특징대로 옷을 해 입습니다.
0: 네, so when it comes to the hanbok, there's not like a set one that you have to wear for traditional music. I was just asking Master Singer in the studio, but these are the styles that she likes to wear. Siska also from Indonesia, Jakarta, saying, "I love your yellow hanbok as well. It looks fantastic." We also had Maz from New Zealand saying the group at the BTS Combat concert was so special. I felt very moved by their performance and shed some tears. It was beautiful. 본인 BTS 왕팬인데 그때 넷플릭스에서 봤던 퍼포먼스 보고 눈물이 났다고 그때 그 전통 음악을 들려주신 팀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그 멤버 몇 명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훈련해서 나온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0: 아시는 뭐 동료들 아니면 후배들인가요?
1: 네, 여기 국립국악원에 네. 단원분들이 주로 많은 분들이 단원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외부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네. 그렇게
0: Wow, so the team there was composed mainly of other members of the traditional music center just across the road, the 국악원 but there were maybe two or three outsiders there as well and they all came together to do that for BTS as well and Maz saying I'm going to practice this properly for my LA concerts in 3 weeks. 3주 후에 LA 가서 BTS 공연 볼 건데 아리랑 이렇게 연습해서 불러볼 거래요. 가서. I hope so. That would be fantastic, Maz. Thank you very much. We are going to also have, I understand, one more 서도 소리 song in the studio as well. 한 곡 더 들려주신다고 들었는데 I wonder what piece it is this time and how we should listen to it. 어떤 곡인지 또 저희가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1: 지금 부르는 곡은 황해도 네.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인데요. 아주 보드럽고 이렇게 그 인생의 삶의 서산낙조에 떨어지는 해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돋건만은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못 온다. 그래서 그 어떤 삶의 슬픔을 네. 표현한 건데 황해도 민요의 성격은 굉장히 보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애원을 주게 되는 곡이죠.
0: So this is the representative song from 황해도, that region of now what is North Korea. And these songs are said to be very soft in their characteristic. And it's about life and how once it's gone, it's gone and it doesn't come back. So it really has that sadness of life within it, but in that soft kind of tone that we just heard. 그러면 곡 이름은 뭘까요?
1: 산염불.
0: 산염불 네. is the title to this. If you want to search this out in English, it is romanized as S-A-N-Y-E-O-M-B-U-L if you want to find it. Most traditional songs do not have a separate English title. Okay, if we're ready, we'll hear this in the studio and have a few more questions afterwards as well. 준비되셨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0: Oh, wow. This sounds so emotional, guys, right? You can feel it welling up inside. 진짜 속에서 그 감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네요. 약간 단어 몰라도 그 주는 느낌이 있죠. Yeah, so it's not all about learning the lyrics and knowing what's being said. I think it's the feel of the music behind this, which is so important. We are doing Peter's On the Block, a time to chat with people from various fields. Today, once again, we're joined by master singer Yoo Ji-suk, who has spent her lifetime protecting and continuing the legacy of Sodo Sori that we just heard another example of. That was from the Hwangae-do area. Yunita's saying, is Peter a good student or not, master? Be honest.
1: 솔직하게 답변 부탁하는데 청취자가 피터 씨가 좋은 학생인지 아닌지 평가해 주세요. 처음 이렇게 노래 불러보고 뭐 많이 봤을 텐데 네, 평균 이하죠?
2: 노래를 부르는 네. 성량 네. 아, 이런 것이 이미 이렇게 단련이 돼 있는 목.
0: 오, 진짜요?
2: 그래서 조금만 훈련하면 네. 오래 한 사람처럼 이렇게 목에 살이 찐다는 표현 알까?
0: 아, 진짜요?
2: 목소리에 네. 이렇게 훈련이 아주 오래된 듯한 느낌. 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사회를 네. 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에 다지가 네. 이렇게 다져지지 않았나. 그래서 얇고 이제 초보의 네. 목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기술적인 목만 하면 전혀 너무 잘할 수 있는 목소리다.
0: 아, 진짜요? 그러면 뭐 꼭 노래 활동 안 했더라도 뭐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네. 뭐 연설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목 do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네, 네. Wow, so that's really interesting. Yunita, she avoided my question of whether I was below average, which I think I am, but said that it doesn't sound like I've just started singing now. And because maybe I do emceeing and broadcasting, there's a thickness to the voice. It's not thin and wavy. And with a little practice, Master Yoo Ji-suk was kind enough to say that I could sound like I've been doing this for a long time. And they use an interesting expression in Korean as well, that you put on weight on your throat, and that means to become a better singer. We've got Ambi from the US also saying, I'm going to see BTS in concert in Baltimore tomorrow live. It would be amazing if singer Yoo Ji-suk was there as well. 내일 또 미국에서 BTS 콘서트 보러 가는 분은 이거 들어서 더 기대된다고. 근데 진짜 그런 월투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섭외가 안 들어왔어요. 월투어 같이 하면서 전통 뭐 국악원 출신들 같이 합류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BTS의 음악에 이렇게 뒤에 BG로 깔리는 음악.
0: 그렇게만
2: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정말 BTS가 노래를 하고 네. 옆에 아리랑을 직접 부르면 네. 굉장히 그 느낌이 더 클 텐데 아마도 그런 것들은 더 상업적인 네. 목적이 더 앞서지 않았을까.
0: 아쉽네요.
2: 그래서 아쉽습니다.
0: 그러면 그때 넷플릭스 그 특집 때는 진짜 라이브로 다 나오고
2: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너무 좋았죠. 네. So Master Yoo Ji-suk saying, as she mentioned earlier, it would have been lovely if there could have been people performing on stage at BTS's tour, right? Where you had, just like the Netflix special, the traditional singers herself included on the stage, but maybe due to commercial reasons, it will be just used as a backing track, right? Khalidad also saying the drum sound is so unique and profound.
1: 장구에 진짜 감탄하는 분도 있는데 장구는 뭐 여러 가지 전통 음악에 있는 악기죠.
2: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0: 나라의 음악에 박자를
1: 네.
0: 맞추는 건 장구하고 북이 있어요.
1: 아, 북보다 장구가 조금 더 자주 나타나나요? 비슷하게.
0: 비슷하게.
1: So we do have the book drum as well, which is different. This is the hourglass shaped drum, and this is the basic Korean instrument when you're talking about making and creating a beat. So that's why it is used for a lot of traditional singers as well.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more as well about Master Yoo Ji-suk's role as artistic director and the future of K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So these days, K-pop, K-dramas, loved all over the world. Do you believe the charm of Kugak can reach a global audience? 아까도 국악이 조금 더전 세계적으로 널리 그대로 펼쳐졌으면 했는데 요즘 뭐 K-pop, K-drama만큼 뭐 아니더라도 이렇게 국악의 매력도 세계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0: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음악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요.
1: Thinks it is totally possible because of the quality of traditional Korean music. 저도 국악원 몇번 해외에서 왔던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요. 그 토요일에 어떤
0: 토요
1: 퍼포먼스,
0: 상사
1: 네,
0: 프로그램에
1: 너무 좋았어요.
0: 있었는데.
1: 그래서 반응이 압도적으로 너무 좋고 이런 것도 진짜 전 세계적으로 공연 볼수 있으면 좋고 하는데 아 언제 그 붐이 올까 진짜 기대되고 있어요. So I've taken many foreign guests to the Gugakwon. Please do go if you're coming to Korea. They have a wonderful toyo, like a Saturday performance where they have a little medley and it only lasts about an hour or maybe an hour and 10 minutes. And it's always such a positive experience. So fingers crossed, it gets a global boom as well. And I wonder if Master Yoo Ji-suk has any advice or listening tips you'd like to share with foreigners encountering Kugak for the first time. 국악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감상 팁 같은 거 있을까요?
0: 우리나라의 음악을 어떻게 그러니까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기와 집 한국적인 것 그냥 아 한국 음악은 이렇게 들려지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느끼시는데도 받아들이시고 그러다 보면 음악만 보는 게 아니라 문화, 언어 모든 걸다 보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다르고 생소하지만 이 한국 문화에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도 편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어떻게 감상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아 그냥 한국적이구나라고 편안하게 시작을 하면 저절로 알게 되지 않을까.
1: So a wonderful tip from Master Yoo Ji-suk is that don't think about it too deeply. Don't prepare too much when watching performances like this, right? Just maybe think of something Korean, like a traditional Korean house. Maybe think of Korean culture, the language. And it is different and unfamiliar, but it will just come naturally to you as well. Through Korean culture, this is a big aspect of it. It'll just flow together naturally. So don't worry too much about preparing or having to look out or listen out for certain aspects of it. And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folk music group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 wonder what your plans are for the future. Now, Master Yoo Ji-suk mentioned she has handed in her resignation. It's been 30 years since she's been there. 앞으로의 계획 너무 궁금합니다.
0: 저는 서도 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도 소리가 평안도 황해도 지금은 갈수 없는 곳의 음악이기 때문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층도 없기 때문에 이 문화를 널리 전승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전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통 음악이 정말 대중화될 수 있는 길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1: So, as a master of Sodo Sori, really, this is the, I guess, center of her work, her efforts at the moment to revive it because it's from places that we can't go to, right, in North Korea at the moment. We can't listen to it often. And then in a broader way, trying to revive traditional music for it to become more popular among the masses here in Korea, not just for tourists. You know, it's not like your everyday Korean listens to traditional music enough anymore. I'm really curious, though, if this is from North Korea, is there any known efforts to preserve it there as well? 갑자기 궁금한 거, 북한 쪽이면 북한에도 이런 약간 보호하는 노력들 있는지 그런 거 알려져 있나요?
0: 아, 음악은 옛, 네. 옛부터 내려오던 음악은 이미 음원으로 다 담아져 있는데
1: 아, 네.
0: 아, 다만 아, 이렇게 발성, 발성이 네. 좀 다르죠.
1: 아,
0: 우리는 네. 그냥 이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발성을 쓰지만 아, 이미 그 북한은
1: 네.
0: 어 곱고 높고
1: 오.
0: 어 이렇게 해서 발성목을 좀 바꿨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1: 오히려 그쪽이 좀 바뀐 거예요?
0: 그렇죠.
1: 오.
0: 그래서 그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보다는 거긴 발성목을 바꿨기 때문에
1: 아.
0: 어,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려요.
1: 아하.
0: 슬퍼요.
1: 네.
0: 이런 음악은 지금의 와 안 맞는다.
1: 아, 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0: 좀,
1: 거예요.
0: 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1: 오.
0: 그래서 그렇지만 네. 음악은 다 담겨져 있고 네. 악보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1: 와우.
0: 네.
1: 아,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나오는.
0: 특수 자료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진 않아요.
1: 아,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현해내는 것도 아.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 Wow, so actually I asked about North Korea and if we know if there are any efforts to protect this music up there. And all the pieces have been recorded and there's also music sheets for it as well. But it's actually been changed a little bit more in North Korea in terms of how it's put forward to the audience. So it's a bit higher, it's a bit lighter. And because this music, this Sodosori, is very sad and slow, it seemed to not really fit the times at the minute, which is really interesting. Well, today has been so meaningful and such an amazing chance to experience the charm of traditional music and Sodosori in particular. I wonder if Master Yujisuk has any last things to say.
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이 아리랑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전통 음악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특히 서도소리는 많이 알려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서도소리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So again, to the very end, hoping that 서도소리 and just traditional Korean music gets further into the world through this broadcast as well. We got one last song, which is a request from Master Yoo Ji-suk. It's Chang Yun-jong with Call the Soul, Chohon. So we'll listen to that as we say goodbye, and we'll be back at 9 a.m. tomorrow morning. So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2: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We'll be back at 9. It's been your Daily Dose of Korea. #DailyK out. Bye-bye.

0: this Monday morning, it's time to brighten your day with a refreshing voice. Welcome back to All About and our Yodel Master, Yodel 언니, 이은경. Hello and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Welcome back.
1: Yeah. Hi, everyone.
0: Hi, everyone. Hi, Crunchers. 은경, 요들 언니's back.
1: Nice to see you again. I'm Yodel 언니.
0: Yodel 언니's back.
1: Let's enjoy and have time. Oh, together.
0: Let's.
1: Together today.
0: Yes.
1: Just like last week.
0: Just like last week. Yes. Let's enjoy today. Yes. Just like last week. Well, thank you so much. The
1: 감사합니다.
0: Day is already bright Welcome. With you.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또 하루가 밝게 시작돼서 너무 좋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All right. So after last week's first class aired, so 은경, the response was incredible. 지난주 첫 시간이 방송되고 나서 네.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1: 아,
0: 선생님.
1: 그랬군요. 역시.
0: 네. We received a lot of comments. Like, I had no idea what yodeling was, but it's so easy once I know it. And I caught myself humming yodeling all day long is what they said. 요들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1: 지희님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0: 아우, 워낙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1: 반응이 좋았을 거예요.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요를래 히 하면서 흥얼거렸다고 아, 하시고요.
1: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됩니다. 원래 중독성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하루 종일 뭔가 자동적으로 연습해야지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는데
1: 잘하셨어요.
0: 자동으로 요를래 요를 계속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1: 이게 행복의 바이러스예요.
0: It's definitely the happiness virus. 네. And I also found myself singing yodeling throughout the day, even without thinking I have to practice it. And that's how fun it was. All right. Well, if we keep practicing like this, little by little, can our skills improve quickly?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럼요.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실력이 늘까요, 선생님?
1: 어, 물론이죠. 어. 이제 초급을 다 배웠으니 네. 이제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야죠.
0: 와, 기대됩니다.
1: 다음에 공연까지.
0: 공연까지, 최종 목표.
1: 그럼요.
0: All right. So we did learn the beginner's level last week. So today we're going to the intermediate level, the advanced level, and our final goal would be to stand on stage performing the yodel song. All right, so 은경, last week we learned that anyone can yodel. You told everyone that anyone can yodel. And today we're taking the next step and learning the actual skills and techniques of yodel. So I guess we should start again by saying happiness, which is your signature sort of start sign, right?
1: 그렇죠.
0: 우리 지난주에는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누구나
1: 그럼요.
0: 요들 할 수 있다. 그럼요. 라고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요들 발성 그리고 요들 원리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네. 수업 들어가기 전에 네. 선생님의 시그니처 행복 외치면서
1: 아,
0: 시작해볼까요?
1: 네.
0: Alright, shall we?
1: 전체 차렷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0: 네, 전체 차렷. Attention.
1: 행복.
0: 행복.
1: 네,
0: happiness.
1: 여러분 다 같이.
0: Everyone together, are you ready?
1: 네.
0: Yes, we are.
1: All right. 행복으로 시작하고 네. 행복으로 마치고
0: 아, 너무 좋습니다. So we start with happiness and end with happiness. And here we go. Now let's officially begin our second Yodel Master Class. Today's theme is Unlocking the Secrets of Yodeling. 자, 지금부터 요들 두 번째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바로 요들의 비밀을 풀다인데요. Now, when people first start learning yodeling, what do they usually find the most difficult? 선생님, 많은 분들이 처음 요들 배울 때 뭘 제일 어려워하죠?
1: 꺾는 거죠. 지금 뭐 비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네. 비밀은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요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0: 네.
1: 일단은 먹는 소리가 아니고 꺾는 소리다.
0: 아, so people find bending their sound or voice very difficult. But when we talk about secret, it sounds like something mysterious, right? But yodeling is nothing mysterious or difficult. It just comes naturally. And bending your voice might not be that hard as you think. Well, before moving on, shall we review the yodeling sounds that I guess we learned last week and then take a step further? 우리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부터 한번
1: 아, 그럴까요?
0: 해볼까요, 선생님?
1: 네. 일단은 요들은 꺾는 소리라 그랬죠?
0: 네.
1: 네, 가슴 소리와 머리 소리를 왔다 갔다.
0: 그쵸.
1: 그런데 오늘 하나 업그레이드 할 게 있어요.
0: Oh, so first of all, we learned last week that it's all about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linking it together and bending your voice, the sound, right? But there's one thing that we're going to learn new today.
1: 뭐죠? 꺾는 지점이 있어요.
0: 아,
1: 그게 어딜까요?
0: 그게 어디지? So she said there's a bending point. Where would that be?
1: 1번.
0: 네.
1: 아리랑 방송국. 2번 코언저리.
0: So number one, is it Arirang Station or number two, around your nose?
1: 그렇죠.
0: Number two. 2번이네요.
1: 이게 지금 제가 펭수를 네. 가르칠 때도 네. 울어 그랬거든요.
0: 네.
1: 예전에 사오정 같은 소리.
0: All right, so you just heard that sound right now, right? So you bend your noise around your nose. And she taught Pengsu, the famous penguin character here in Korea, how it says, right? It's a sound that one of the characters in the past cartoon used to make.
1: 그래서 코를 잘 지나가는 소리로 꺾어내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
0: Okay, so you have to make your sound go through your nose and bend your sound. And she said anybody can easily do it.
1: 요들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세요?
0: 스위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이 꺾는 발성이 네. 알고 보니 우리의 발성이에요.
0: 한국의 발성.
1: 네.
0: So when we think about yodeling, the first country that comes to mind is, of course, Switzerland, right? But what Eungyeong said is the bending sound and that technique, it actually originates from Korea. Yeah.
1: 그럼요. 꺾는 발성이 민요, 시조, 판소리 네. 다 있거든요.
0: 네. Oh, so it's all in like 민요, 시조, and 판소리, like all the different kin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at we have. And we have that bending voice, the sound.
1: 심청이 아시죠?
0: 알죠.
1: 심청이가 물에 빠질 때 요들 네. 불렀어요.
0: 그래요? So 심청, it's one of the famous folk stories, yeah. here, folk tales here in Korea, who saves her blind father and makes him open up his eyes. Anyway, when she fell into the ocean to sacrifice herself, she sang the yodel, is what Eungyeong said.
1: 꺾었어요. 아버님, 나 죽습니다. 이런 발성이 전체가 꺾는 발성이 바로 우리의 발성인 거예요.
0: So what you 네. just heard is what 심청 sang, and it means, Dad, I am dying. And you heard that bending sound, right? And it all is embedded in our Korean traditional folktale and singing as well. 근데 선생님,
1: 그래서 K 요들을 네. 만든 거죠.
0: 아,
1: 그래서 지금 배울 것도 바로 K 요들 발성이에요.
0: So that is why we're going to learn the K yodel, which is all about this bending sound that we always had in our traditional Korean music as well. Well, you talked about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네. right? How we go in between it and connect it together. But 네. why is it that we have to interchange these sounds and voices all the time? 선생님께서 흉성이랑 두성 네.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왜 요들은 이렇게 두 가지 목소리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야 되죠? 네.
1: 우리가 어딘가 소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0: 그렇죠. So when we want to express love and express your feelings, in the past we didn't have our smartphones, right?
1: 이쪽 산에 한스하고 네. 저쪽 산에 하이디가 사랑을 했더래요.
0: Oh, so Hans from this mountain and Heidi from the other mountain across, they loved each other.
1: 너무 보고 싶어서 한스가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데 창문을 열고 나와서 하이디를 불렀거든요. 요리.
0: Oh, so Hans late at night, he missed Heidi so much. He opened up his window and called her saying, "요리."
1: 산에서 산으로 소리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큰 소리가 필요했겠죠.
0: 어머,
1: 하이디는 그 소리를 듣고
0: 네.
1: 어머, 한스가 나를 부르네. 대답을 해야지. 에이리 이렇게 대답을 했죠.
0: So that just now was Heidi replying to Hans. They had to speak or sing loudly to each other because they were living in opposite mountains across from each other, right?
1: 그래서 큰 소리가 필요했다. 그걸 제가 러브 스토리에 엮은 네. 거예요.
0: 아,
1: 재밌죠?
0: 너무 재밌는데요?
1: 그랬죠?
0: 네.
1: 제가 만들었어요.
0: 아, 있는 얘긴 줄 알았어요.
1: 비슷한
0: 진짜로.
1: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러브 스토리를 만들었죠.
0: So in fact, this was a love story between Hans and Heidi that Eungyeong made up herself. Isn't it so interesting? So that is why they needed that yodel singing. And they had to make big sounds with their chest
1: 그렇죠.
0: voice and their head voice.
1: 일단은 큰 소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목에다 힘을 주고 야야야 하면 목이 아프잖아요.
0: 그렇죠. So if you make your voice or throat tense, that won't make your voice or sound louder. It will only hurt your throat.
1: 목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게 흉성과 두성이거든요.
0: Oh, 네. So without having to make your throat tense, using your chest voice and head voice, you can make a loud sound.
1: 그래서 지금도 voice consulting을 하는데 네. 뮤지컬 배우들 또 노래하는 가수들 목이 쉰대요. 아. 그래서 저한테 와서 흉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목 안 쉬어요.
0: 좋네요. 네. 확실히 필요한 스킬인데. So she teaches voice consulting to musical actors as well. And musical actors, when they learned how to use their chest voice 네. and head voice from 은경, their voices or throats don't go bad.
1: 지희님은 목 괜찮으시죠?
0: 네, 저는 어휴, 일단 지금은 괜찮습니다.
1: 어, 필요 없네. 노래 배우러 와요.
0: 어, 지금 완전 최상의 컨디션으로 배울 준비됐어요.
1: 아니, 지금 요들 천재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0: Okay, so 은경 said, I'm a yodel genius, but I don't have a sore throat, so I'm so ready to learn yodel from 은경. All right, well, 은경, let me ask you this. I'm quite curious about the instrument in front of you. What exactly is this instrument? 아까부터 네. 너무 궁금했거든요,
1: 그렇죠.
0: 선생님.
1: 네. 이게 바로 소방울이에요.
0: 아, 네. So this instrument 네. is cowbells.
1: 네, cowbell. 스위스에 가면 커다란 목걸이로 네. 소들이 걸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떨렁떨렁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에도 네. 있죠.
0: 그쵸.
1: 원앙.
0: 어, 그쵸. So in Switzerland, cows, when they wander around, they have these cowbells around their neck. And we have that in Korea as well. We call it 원앙. 네. And they have it around cows as well.
1: 아주 예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0: Oh, it's an instrument that makes beautiful sounds. 네. Okay, then 은경, what connection does these cowbells have with yodeling? 요들과 cowbell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1: 요들을 배우고 부르면은 굉장히 마음이 정화되죠.
0: 네.
1: 굉장히 목가적으로 변해요. 이거 네. 음악에서 파스토랄레라고 그래요.
0: 마스토랄레?
1: 파스토랄레.
0: 파스토랄레.
1: 네, 파스토랄레 같은 발음. 파스토랄레 같은 네. 이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러면 굉장히 단아해지고 목과적으로 변하겠죠.
0: 아.
1: 요들 발성도 그렇고 네. 이런 소리도 사람의 머리를 정화시켜줘요.
0: So you call it pastorale. It's when after you sing or listen to the sound of the cowbell, your mind becomes all refreshed. You know?
1: 그렇죠.
0: Yeah.
1: 행복해지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를 듣고.
0: 그러게요. And you become happy after listening to clear, beautiful sounds such as from the cowbells.
1: 자연스러운 소리죠.
0: 그러게요. It's a very natural sound as
1: 네.
0: well. So I heard you've actually prepared a little performance for us using these cowbells for our crunchers, right?
1: 네.
0: 여기서 우리 수업 네. 더 진행하기 전에
1: 네, 네.
0: 선생님께서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 cowbell 네. 연주 한 곡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
0: Yay! So she did prepare a cowbell performance for all of us today. So what song will you be performing? 어떤 곡
1: 네.
0: 들려주실 거죠?
1: 여러분과 같이 방송을 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아주 너무 어메이징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를 담아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릴게요.
0: 좋습니다. Because she feels so amazed. It's amazing to be here. She will be playing Amazing Grace with 네. the cowbells. All right. Can
1: 네.
0: you show us?

0: Just like Amazing Grace. You have so many cowbells in front of you, but how did you manage to make all those sounds? 아니, 이 악기 언제 배우신 거예요, 카우벨은?
1: 오래됐죠. 한 40년 이상 됐죠.
0: Wow, it's been 40 years since 은경 learned this, how to play the cowbell. But do you have to get like extra lessons for it? 따로 레슨을 받아야 배울 수 있는 악기인가요?
1: 그렇긴 한데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아마 지희님은 저랑 10분만 흔들어봐도 금방 될 것 같아요.
0: 10분 안에요?
1: 그럼요.
0: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So 은경 said, yeah, you do need to take extra lessons to learn this cowbell. But she says she can teach me in just 10 minutes and we'll meet separately for me to learn the cowbells.
1: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We can do it. It sounds so amazing though. 소리가 너무 청량하고 좋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스피리추얼 사운드예요.
0: 그러게요.
1: 정말. 막 정신이 네, 맑아지는 소리. 네. 그렇죠?
0: Yeah, I love the sound. I'm sure you loved it too. It makes your mind so clear. And like we said earlier, it refreshes the mind. It sounds pretty spiritual as well, right? Well, you know what? The more I see and the more I hear, the more fascinating this whole yodeling class becomes. And I still remember something you said last week. Even dogs bark is excellent practice, right? The dog bark method, as we say. 보면 볼수록 또 네.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요들 수업인데요. 선생님, 저번 주에 그러셨잖아요.
1: 개소리.
0: 네, 개소리. 개 짖는 그 네. 소리도 최고의 발성 연습이다.
1: 그럼요. 네, 그것만 잘하면 다 됩니다.
0: 그러니까요. 그 견성법이라고 네네. 하셨죠. 일명.
1: 왜냐하면 힘 안 들이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흉성과 두성이거든요.
0: So just by knowing how to make that dog bark sound, you can make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without putting in much power or tension. Well, can you really practice yodeling by imitating the dog sound though? 진짜 근데 네. 개 짖는 소리로 요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맞나요?
1: 그럼요. 이거가 두성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두성을 끊임없이 정말 개는 소리를 잘 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보고 배우면 완벽해져요.
0: So the sound that 은경 just made, oh, oh, oh, that's a dog sound. And dogs are animals that are able to make great head voices.
1: 제가 그래요. 안 되면 개 한 마리 데리고 있어.
0: And if it doesn't work for you, just have a dog close by and it'll help you practice and really learn that sound.
1: 개 한 분.
0: 개 한 분. So, yeah, just have a person, a dog-like person or a person-like dog next to you. Yeah. All right. Well, last week you only had a preview of yodeling. You said it's pretty easy, but let's probably learn this dog bark method in earnest now. 저번 주에 맛보기로 잠시 배워봤다면 네. 오늘은 그 견성법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1: 그럼요,
0: 선생님?
1: 그럼요.
0: 좋습니다. All right.
1: 일단은 요들은 꺾으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흉성과 두성이 왔다 갔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통 속에 넣어라. 기억나시죠?
0: 기억납니다.
1: 네.
0: So do you remember from last class, you have to use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You have to connect them and put the sound in the same sort of sound. I guess group,
1: 네.
0: group it together. So the sound has to come from the same place. 네.
1: 그래서 에이 할 때 턱이 움직이지 않는 게 관건이다. 일단은.
0: Okay, first of all, when you make that a sound, make sure that your chin is staying in the same shape.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에 발음과 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공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울리고 꺾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넓어야 돼요.
0: 그렇죠. So if you move your chin around to make that two different sounds, then you can't make that space within your mouth, and it won't create that whole rich vibration sound. So you have to keep the shape of the chin the same when you sing e in e together.
1: 그렇죠. 그래서 에이 에이 에이 하면 작은 소리가 나는데 에이 에이 최대한 큰 공간을 만들어라. 이게 관건이에요.
0: Okay. 네. And the tip or the key here would be to create a big space within your mouth.
1: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손가락이 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공간을 넓혀라. 에이 에이 에이 아니죠.
0: 아. 적당히
1: 이렇게.
0: 열고
1: 그렇죠. 공간이 넓어져야 되니까 해보세요.
0: 알겠습니다. So open up your mouth so that your

0: down. The important three steps.
1: 그렇죠. 그래서 크게 열고
0: 에이오.
1: 오케이. 오는 오 아, 발음이 오.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에이오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동그란 오로 에이오.
0: So A, you widen your mouth. For O, make your mouth round. Okay, I'll try it one more time. 네. 에이오.
1: 오, 이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0: 네.
1: 에이오이.
0: 오이?
1: 오, 오이가 아, 좋아요. 오이가 okay. 또 많이 나와요.
0: So A and O이 this time. 에이오이.
1: 오, 좋아요. 퀴즈 하나 낼까요?
0: 어, 좋습니다. A pop quiz for all of you.
1: 요들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뭘까요?
0: What is 뭘까요? 요들 언니's favorite vegetable? 정답!
1: 뭐야?
0: The answer is 오이, cucumber.
1: 네, 띵동댕.
0: Correct! So cucumber in Korean is 오이.
1: 네, 오이는 잘 꺾이는 발성이에요. 그래서 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 에이, 오, 오이. Oh. 이게 거의 90%입니다.
0: Okay, so A, OE are the O and 네. OE are the three sounds that we use the most. You know what, Crunchers? Now that you learned this OE, do practice this while we take a short music break and listen to 풍경 Scenery by Shin과 촌장, Towner and Town Chief. Practice that and stay tuned.

0: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7 in Jeju City, 88.1 in Seogwipo, or 101.9 in Daejeon. In Busan, we're on BEFM 90.5, and in Gijang, Noksan, and Cheongwon, tune to 103.3. You can also join us live on YouTube. Just search Arirang Radio K-pop. Miss today's show? No worries. Catch the rerun every day at 2 a.m. KST. And here's something special. We've got weekend-only episodes every Saturday and Sunday at 11 a.m. KST, exclusively on Arirang Radio. Got a message or a song request? Send it anytime through the Culture Crunch Send Messages board on arirangradio.com or email us at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We'd love to hear from you. Let's keep crunching. We're back. This is August's All About. And joining us is 요들 언니, 이은경. So during our song break, I told you to practice the dog bark method and the oi that we learned, right? I hope you practiced it well. Now, my throat, after doing this a couple of times, doesn't feel that tense. And I guess that is why you can just keep yodeling on and on and on. 아까 견성법 네. 그리고 오이 다양하게 이제 불러봤는데 에이, 오이, 오 다 네. 불러봤는데 목이 네. 생각보다 안 아프거든요. 안 네, 힘도 네. 안 들어가고.
1: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이제 제대로 하는 방법이죠.
0: Right. So the fact that your throat is not tense is the right way of doing it. And I guess that is why you can sing yodel for a long time without straining your throat. 이래서 요들을 오랫동안 그럼요. 불러도 목이 쉬지 않는 건가 봐요.
1: 네. 굉장히 경제적인 발성이에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큰 소리 나니까.
0: Yeah, so it's a very effective and efficient way of making 네. a sound because you don't have to strain your throat, make it tense, and make big, loud sounds all at once. Well, speaking of that, you've been teaching yodeling for over 40 years, Eun-kyung. That is just amazing, 40 decades. But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voice? 그러고 보니까 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선생님께서 40년간 요들링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네.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1: 목소리 관리는 이와 같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0: First of all, she just lets go of the tension and all the power within her body. And it's the same with life.
1: 늘 힘 빼고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네. So don't strain your throat and just relax as you make your voice or sound. That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yodeling and taking care of your throat. Mm-hmm. Okay. Well, after yodeling for so many years, Eun-kyung, have you never gotten tired of it though? 그렇게 오랜 시간 요들을 네. 하시면서도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을 아유, 안 드셨어요?
1: 물론이죠. 오. 요들은 에너지가 계속 선순환이 되거든요. 행복한 에너지가 난 행복해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네. 또 소리를 내면은 그게 다시 돌아오고 네. 에너지의 순환이에요.
0: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하실 수 있었나
1: 그럼요.
0: 봐요. 그럼요. Oh, so she never felt bored of it or never got tired of it even though she sang it and taught it for 40 years because it's all about the repetition and the cycle of the happy, positive energy. You sing, you make others happy, you listen to it and that happy energy comes back to you, fulfilling you all over again. And that, I guess that's why she was able to do it for four decades.
1: 어떤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요들을 가르치면 힘 빠지지 않으세요? 네, 그와 같은 질문.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내 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막 행복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거 다 제가 가지거든요. 아. 제 거예요.
0: So Eun-kyung said she does get this question a lot from other people. If you teach yodeling 네. with so much energy like that, don't you get drained? But what Eun-kyung said is when she teaches and sees people happy, that happy energy is all hers. She takes it all, is what she said.
1: 그럼요.
0: Then what has kept you passionate about yodeling all this time? 그럼 선생님을 계속 요들하게
2: 만든 힘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아, 그 모습일까요?
1: 기저귀 에너지.
2: 어, okay. Yeah, so it definitely is watching the audiences, the people around her, hear her sing and sing all together and giving that positive energy back to her. That's what she that's what kept her motivated and keep going with yodeling for this long.
1: 지희님하고 저하고 지금 에너지가 잘 통하고 있죠?
2: 그럼요.
1: 느껴지죠?
2: 네, 느껴집니다. So like between us, 은경 and I, that good energy is circulating really well and I feel it. Don't you feel it too, Crunchers?
1: 그럼요.
2: Definitely. All right. Well, I want to mention what we learned last week again. And you briefly mentioned staccato, marcato, and legato, right? How should we practice each of these techniques? Moving on to these techniques now. 이제 요들의 테크닉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 네. 하는데요. 지난주에 세 가지 네.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 스타카토, 마르카토, 레가토.
1: 레가토. 오, 네.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2: 조금 어렵긴 해요.
1: 아, 그랬어요? 네.
2: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각각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1: 일단 단계적으로 내 네. 소리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네. 스타카토로 요, 요, 오. 해보는 거예요.
2: So first of all, staccato, you have to know your voice and sound first, right? So start with 요, 요, 호, 호.
1: 이때 에너지가 담겨야 되니까 네. 요, 요, 호, 호.
2: 아, 확실하게.
1: 그렇죠. 큰 소리를 만들어야 써서. 되니까. 요들은 큰 소리예요.
2: 네. So it's all about the big, loud sound. So make sure that all the energy is within that sound that you make.
1: 이게 태권도 사범 같은 소리 있죠?
2: 네.
1: 하이, 하이.
2: 네. 하이, 하이.
1: 어우, 이 소리예요. 허, 허.
2: 허허.
1: 근데 조금 무서우니까.
2: 웃으면서 네, 자꾸 있네요. 네.
1: 그래서 이 흉성은 네. 정말 울리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군인 아저씨 같은 소리, 태권도 사범 같은 소리, 이런 소리, 수영 네. 코치 같은 소리. 자, 요, 요, 요 이거죠.
2: So you have to make big, loud sounds, powerful sounds, like as if you're a soldier or someone who teaches taekwondo even, and make that loud, powerful sound altogether. Okay?
1: 그래 산 넘어 사랑을 전하죠.
2: That is how you can express your love to the person living in the other side, other mountain across you.
1: 그러면 잘하면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2: Alright, 그러면 스타카토로 네. 시작해서
1: 이제 소리를 알았죠. 네. 그 다음에는 이 소리를 좀 길게 해보자.
2: 네.
1: 요, 요,
2: After doing the staccato part, make the sounds a little longer, and that would be the marcato, right? 요, 요, 요.
1: 왜냐하면 연결을 하기 위한 거니까
2: It's 소리를. all to connect it.
1: 그렇죠. 이제 최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네. 이 소리를. 요.
2: And connect the sounds finally. 요.
1: 너무 잘했어요.
2: Very
1: 반대로.
2: 오요.
1: 오요. 웃기만 하면 100점이에요.
2: 아, 맞아. Smile. I keep forgetting to smile. But smile 네. as you make the sounds.
1: 이 두성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개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자꾸 연습하려면 스타카토로 해야 돼요.
2: 네. So that whoo-hoo sound, it really is the dog bark sound. And to make that head voice, you really have to practice that staccato technique.
1: 그렇죠. 그거를 연결하는 게 이제 요들이다.
2: 네. 오. And after staccato, connecting it all together in the end is what yodel is all about. Okay.
1: 잘할 수 있어요.
2: Okay, well, you know what, 은경? Last week, I only learned the names, and today, you were able to teach me how to practice it all together, and it's just amazing. But is there a reason why I have to practice it in this order? 지난주에는 네. 이 어려운 명칭만 배우고 네. 뭔가 하나하나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소리를 내보니까 또다시 신기하고요.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야 되는 혹은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모든 건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내 소리를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두성을 안 써보거든요.
2: 네.
1: 어, 배고파! 이렇게 안 하잖아요.
2: So you have to first of all know what your voice sounds like. That is why we have to go step by step. And the staccato is knowing your sound. We don't make like head voices, head voice sounds often, right? We don't say, I'm hungry.
1: 그럼요.
2: Right?
1: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소리를 이제 꺼내서 써보는 거죠.
2: 단계별로 하나씩 그렇죠. 조금씩 네. 연결하고
1: 네. 결국은 내 소리다.
2: Okay. So it's all about taking out that inner voice that was hidden within you, finding it, discovering it, taking it out, experimenting it, and connecting it all together in the end to be able to yodel. It's easy. Step by step is what matters.
1: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교가 아니에요.
2: Oh.
1: 절대 아니에요.
2: It's not about technique. It's just natural. 자연스러운 네. 거다.
1: 그럼요.
2: Oh, okay. It's all natural. And all of you can do it. Like
1: 사람들이 뭐 하면 이게 기교인 줄 아는데 네. 기교가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2: Okay. And all you need to know, 은경 said, is when you do what she did right now, it's not a special technique. Everyone can do it using their natural voice within. All right? Well, we can't end today's lesson here, 은경. So I really want to try an actual yodel song.
3: 오늘 배운 걸 이렇게 끝내기에 너무 아쉽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진짜 요들송을 불러보고
1: 해야죠.
3: 싶은데요. Yeah, do you think
1: 그럼요.
3: I can try it? 네. 저도 요들 한 곡 도전해볼 수 있을까요,
1: 어휴,
3: 선생님?
1: 그럼요.
2: Yay! She said I can definitely try singing a yodel song with her. Shall 네. we try it then?
1: 우리 지인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2: no. 네,
1: 뭐 오늘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2: Thank you. She said I'll do well. We'll see. We'll see.
1: 지난주에는 스위스 아리랑을 배웠잖아요.
2: 네.
1: 기억나시죠?
2: 기억납니다.
1: 그러니까요.
2: 산 이름 바꿔서 하던
1: 그렇죠.
2: 거.
1: 네.
2: So last week we learned the Swiss 아리랑.
1: 그렇죠. 한번 yeah. 같이 해볼까요?
2: 한 소절씩? 네, 좋습니다. 네.

0: 있습니다. 야,
1: 여기서
0: 선생님.
1: 박수 터지는데요. 공연장 같아요.
0: The staff members are clapping too, but wow, isn't that so fun? 아, 우리 크런처들도 그러니까. 아, 정말요?
1: 네.
0: Oh, she said I'm talented. Thank you.
1: 10월 달에 공연 같이 해야 되겠어요.
0: 아, 영광입니다.
1: 네.
0: She said I should perform with her in October. Oh my gosh, it's so, so fun. You know what? At first, you taught me how to say 요르, 요르레이, you know, and it was difficult.
1: 아이고, 아닌데.
0: Yeah, but now that I'm actually singing it, it's a lot more fun. And I know I'm not perfect yet, but I guess I'm not making my voice that tense. 처음에는 그냥 요르레이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 입모양 여섯 가지 다 따라하고.
1: 네.
0: 근데 이제는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목에 힘은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1: 제가 보기에는 완벽해요.
0: 아, 정말요?
1: 어, 그럼요.
0: 혹시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1: 99.9999.
0: Oh, wow! She said I asked her how, what's the score for my singing is. It's 99.999.
1: 네, well,
0: where
1: 잘했어요.
0: is the 0.0001은?
1: 왜냐하면
0: 네.
1: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네. 너무 세밀할까봐 그것만 뺀 거예요.
0: So she took that 0.001 out because 네. you crunchers might be a little jealous.
1: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남나 있어야 되잖아요.
0: So she left some room for improvement for me.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great score. And I'm sure all of you can make that 100 score by practicing with 요들 언니. So, Crunchers, if you're watching or listening right now, I'm sure you're practicing all so hard together as well. So, for these Crunchers who are wanting to improve in yodeling, what sort of tip would you give them? 지금 크런처들도 네. 보고 들으면서 많이 네네. 연습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셔야 합니다.
0: 그래야 되죠. 연습할 때 중요한 팁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요.
1: 네, 일단은 내 소리를 찾아야 되고요.
0: 네.
1: 진짜로 가슴 소리, 머리 소리 내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제가 요들하는 걸 보고 막 흉내를 이상 이렇게 내지만 않으면 된다.
0: 흉내가 아니라 내 소리를 찾는
1: 그렇죠.
0: 거다.
1: 네.
0: Okay, so many of you might want to mimic how she sounds like or how she sings, but don't mimic or try to imitate. Just find your own voice and make your own chest sound, chest voice, and head voice. Okay, that would be the greatest tip that 은경, our 요들 언니, would like to give all of you.
1: 요들 right. 언니처럼 하려면
0: 네.
1: 조금 더 연습해서 속도만 붙이면 돼요.
0: And if you want to sing as well as 요들 언니, practice a little more and just add speed to it. Do it a little quickly.
1: 그렇죠.
0: All right. All right. Well, finally, you've often said that people tell me their lives have changed after learning yodeling, right? How do you think a single song can change one's life like this?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네. 요들을 시작한 분들이 삶이 달라졌다. 고 이야기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네.
0: 노래 하나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 굉장히 좋은 예가 많았어요.
0: 네.
1: 일단은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요들을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진다 그러고 약을 줄이게 됐죠.
0: 네. So for example, while there are a lot of cases where their lives have been bettered or improved, but in one case, someone with depression was able to overcome that and cut down on their medication after singing yodeling because they just felt really happy and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at depression. Then who would you recommend yodeling to?
1: 이런 분들에게 요들 배우는 걸 추천한다. 그럼요. 그리고
0: 그럼,
1: 몸이 아프신 분들도
0: 아프신 분들?
1: 네, 오셔서 웃으면서 면역을 키워나가는 그러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0: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도요.
1: 그럼요. 실제로 우리 제자 중에서 암이 완치되었거든요.
0: 네.
1: 이게 좋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0: 네.
1: 그 내용을 실었어요.
0: 네. So for not only those who are depressed, but also those who are not healthy and have illnesses or disease can learn yodeling and they can also get them cured, okay? For example, she wrote this in her book as well, but one of her students had cancer, but they were able to completely overcome that and treat that as well. So that's how effective, scientifically even, yodeling is. 그럼 이런 분들은 꼭 요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Who should learn yodeling?
1: 말을 해도 저기 어디 방송국 안 가지요?
0: 네.
1: 이렇게 얘기하는 분 편의점에 가서도 삐니 없지요? 아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0: So there are people who 그러니까 그
1: 부정적인 거죠.
0: 그죠, 그죠.
1: 그렇죠.
0: So these are 네. people who talk in a very negative 네. nuance.
1: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닌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들을 하면서 늘 웃으면서 훈련을 받거든요. 요들은 육법전사가 항상 웃는 거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나의 외모도 바뀌어지고 네. 외모가 바뀌어오면 자기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행복이 옆에 사람도 행복할 것이고 이게 자꾸 돌아가면서 다 변해요.
0: 그렇네요.
1: 저희 아카데미 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하 웃고 계세요.
0: 네, 진짜 행복이 여기저기 다 전염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이분들 주변에 있으면.
1: 네, 네. 네.
0: Alright, so she said those who have to learn yodeling is those who speak with a very negative tone all the time. Like they use negative expressions such as "There's no this in the convenience store," right? That negative tone. They can change this by learning yodeling altogether. And all the students that come to her academy, they're just always happy, smiling. Remember the six techniques of smiling while singing yodels, right? You have to remember that as well to stay positive and happy as well. Well, 요들 언니, I would like to ask you one last question. What is, I guess, one last advice or last sort of words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to all the people who wants to learn yodel? 자,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요들 꿈나무들에게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 네, 딱 한마디. 네. 요들처럼 살아라.
0: 책 제목처럼 네. 요들처럼 살아라.
1: 네, 이 의미는 일단은 내가 삶에 있어서 막 힘주지 말고 편안하게 힘 내려놓고 네. 그리고 누가 어려운 사람 없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배려심, 네. 이타심이거든요.
0: 네.
1: 이게 다 요들 발성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한 통속.
0: 네, all about harmony, I think, is what 은경 is saying. So to all of you, live like yodeling, all right? And have that happiness, positive energy. And like the sound comes from the same sort of shape of your body, make sure that you live in harmony altogether, all right? Okay, well, we began this journey simply wondering what is yodeling, but our 요들 언니 은경 really taught us that yodeling is something very easy and something that anyone can learn altogether. But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Let's say thank you once again to 요들 언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아우, 정말 감사해요. 정말 행복했어요.
0: 아우, 저도 행복했습니다. She was really happy. And here is really our last song, 이 여름, Summer by Cool. So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네. 같이 인사할까요?
1: 네,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
1: Crunching. 요리, 요리, 요리.

0: that he was able to have us him in the studio, and he is definitely excited to talk about the album as well. But before we do that, we have to warm him up just a little bit and have him do our 10-second introduction. 자, 라키지. 네. 이제 이번에 혼자 오셨잖아요.
1: 네.
0: 오면서 우리 타이머로 이제 홍보를 해야 하는데
1: 네, 네.
0: 이게 그냥 뻔한
1: 네.
0: 앨범 홍보하면 재미없고
1: 아, 그죠.
0: 이번 EP 언세들 이제 좀 최대한 좀
1: 간략하고
0: 좀 다르게 지금까지는 네. 좀 약간 멋있고 네. 지금 앨범도 지금 사실 너무 멋있는 앨범인데 아유, 네. 그렇게 하면
1: 네.
0: 뻔하니까 다른 데서 많이 하실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뭐 귀여운 버전도 괜찮고
1: 아, 좀 색다르게
0: 네. 본인이 좀 생각할 만한
1: 색다르게
0: 근데 10초밖에 없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아니면 뭐 이번 앨범에서 네. 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를 좀 광고를 할 수 있는
1: 네.
0: 아니면 뮤비를 미리 봤는데 몇 분 몇 초가 너무 멋있더라.
1: 네. 그런 식으로
0: 아, 그런
1: 약간
0: 식으로.
1: 홍보를 확실하게
0: 그죠? 근데 10초밖에 없어요.
1: 아 알겠습니다.
0: Okay, so 네. he has 10 seconds. He's gonna introduce the album that drops tomorrow, but I'm telling you not to do it in the normal way because the album is like so awesome. But he's gonna try to give it into us a cue. I don't know. He's got 10 seconds to do it, and we're gonna leave it up to him. 타이머가 있고요.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All right, music cue.
1: Yeah. 언세드에서 타이틀곡은 Fake It인데 무조건 Fake It의 이 뮤비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뮤비가 제가 이번에 좀 도전한 네 그런 아 오케이.
0: 아 괜찮아,
1: 뭐야?
0: 괜찮아.
1: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아 10초가 짧구나.
0: 진짜 짧아요.
1: 아.
0: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오늘 네. 많이 물어볼 거야.
1: 네, 네.
0: Okay, so he was talking about and said the lead single is Fake It. He says you have to watch the music video, and he was about to get into the reason why, but the 10 second stop. So we need to jump into
1: yeah.
0: to express the album.
1: 생각보다 좋네요.
0: 그쵸. Okay, 네. so we have our keywords today. 자, Fake It 있고요. 요즘 네. Rocky 집, Rocky Zip, and then we have Rocky 탐구생활, Rocky Unboxing. 자, 이거 세 개 다 할 건데.
1: 네.
0: 순서는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라키 네. 씨가 정할 거니까
1: 네.
0: 뭐부터 할래요?
1: 오, 저는 라키 탐구생활부터 가겠습니다.
0: 오, 탐구생활. 네, okay, 네. so we're gonna unbox Rocky for today. So we are going to ge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you. 본인이 생각했을 때
1: 네.
0: 일하는 본인의 모습이랑
1: 네.
0: 오프죠? 온인 오프, 온 할 때 말고 오프의 라키 씨는
1: 네.
0: 어떤 모습이에요?
1: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0: 어떤 부분이?
1: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일할 때도 만약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약간 뭐 형이랑 뭐 오빠는 약간 그 앞뒤가 똑같은 것 같아요라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듣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그 일을 안 하는 중에서도 약간 좀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0: 워커홀릭?
1: 네, 일을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아, 일이라고 하기에는 제 삶이 사실 차라리 그냥 이제 뭐 음악도 좋아하지 하는 게 뭐 음악 만드는 거지 춤 만드는 거지 좋아하는 것들이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Okay. 네. So he was trying to make it sound like being a workaholic is a good thing, but in his situation, it is. So he said that a lot of people say that he never really turns it off. So people he works with are just like, you're always like the same on and off work. And he was like, in what way? And he realized that he just really loves music. Like he loves making new choreography. He loves making music. He loves listening to music. So music is really just everything that he is. And so because of that, like on and off, it happens. 근데 사실 yeah. 많은 아티스트분들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네. 이런 아티스트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1: 그죠.
0: 오프가 없어서.
1: 네, 네.
0: 그래도 이제 좀 지치고
1: 네.
0: 음악이 진짜 좀 짜증나는 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1: 그죠.
0: 뭔가 안 풀려서이던 네. 뭐 할 때 그러면 그거를 또 음악으로 푸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취미를 좀 하시나요?
1: 아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마이클 잭슨이나 뭐 이런 뭐 솔로 가수의 뭐 어셔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쉬는 시간 그러니까 일을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꼭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0: 시간 여유 시간이 남았을 때 정말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를 좀 보는 것 같아요.
1: 아, 그 무대라든지 뭐 이렇게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0: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약간 팬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이걸 보고 공부를 하고 이런 느낌보다 그냥 잠깐 이제 하는 일들을 좀 접어두고 약간 진짜 팬으로서 와, 와 이러면서 약간 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때 이제 제 팬인 하모들의 어떤 그 심정도 약간 같이 이제 느끼면서 아 이런
1: 느껴져.
0: 느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1: Okay, so he fixes his music slumps with music. So I was just like, I interview a lot of artists who go through this, and like, how do you turn it off? He's like, so I will like watch Michael Jackson or Usher, or like other solo artists, and it's not like I'm dissecting their performances and I'm trying to, you know, see how they're doing that and, you know, be like them or, you know, like play homage to them or what. It's more of like he steps into what his fans are like when he's like watching them as a fan. It's where he can turn things off. He'll do his work, and then that for him is just like him de-stressing and watching that and all that other fun stuff. So what about going on vacation? 그럼 여행 같은 거라든지 뭐 다른 취미는?
0: 여행 같은 거를 그 저거 어디야 해외에 공연하러 가는 거 말고는 거의 없음. 아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비행기 탔던 게그저
1: 스케줄?
0: 네네 그 아스트로였을 때 저거 어디야 그 제주도에 뮤비를 이제 찍으러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처음 타보고 그때부터 이제 해외 스케줄을 다녔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1: 그러면 그런 나라들을 가거나 이렇게 다른 데를 가다 보면 일을 없을 때라도 좀 한번 와보고 싶다는 좀 여유 시간 있을 때라도?
0: 일이 없을 때?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아, 가고 싶은데야 뭐 많죠. 근데
1: 그러니까
0: 뭐라.
1: 차라리 그러면 그냥 스케줄을 잡고 그거를 좀 며칠을 좀 여유 시간을 둬서 관광을 하고.
0: 와, 근데 저는 관광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1: 아,
0: 같아요. 저는 그냥
1: 그래요?
0: 집순이.
1: 아,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냥 호텔,
0: 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호캉스를 하시고
0: 네.
1: 수영장 한번 갔다가
0: 수영장까지도 안 가요.
1: 아, 그냥 방에서 룸서비스 시키고
0: 약간 그런 느낌.
1: 좋다. 아, 호캉스를 제대로 즐기시는 분. 오, 너무 좋다. 오케이, so his ideal of going overseas or on vacation in general is schedules. His first time being on a plane was when he was a part of the group, and they went to go to Jeju to shoot a music video. That's his very first time on a plane, and yeah, since then, like. He's also the type that when he goes to a new city, he'll just stay in the hotel. He doesn't even go to the pool. So he's definitely just like a stay-at-home type in general. When it comes to your personality, are you the type of person who can leave to eat up with somebody spontaneously or not? 이거는 MBTI에 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성격일 수도 있는 건데. 스케줄 하는 도중에 오늘은 스케줄이 끝났어요. 이제 여유 시간이 좀 있고 좀 일러요. 시간이. 근데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라키, 밥 먹자. 가는 편이에요? 안 가는 편이에요?
0: 저는 이제 뭐 만약에 그렇게 먼저 온다면 가는 편인데 만약에 약속이 취소되거나 그러면 이제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야
1: 그러니까 미리 좀 잡혀 있었던 약속이 하필
0: 하필 예
1: 취소됐다.
0: 하필 한 시간 전에 취소돼도
1: 아이고.
0: 아이고 뭐 어쩔 수가 없네 쉬어야겠네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런
0: 진짜로
1: 느낌. Okay, so he tends to go out. So he, if like, let's say his schedule's ended early for the day and he has some, you know, time off, and like somebody's like, yeah, let's go eat, he'll probably go, but like he is the type of person that if plans get canceled, he's like, darn. And he's actually pretty happy about that in a lot of different ways. There's a listener request that came in, and I normally don't make these kind of requests, but I feel that right now, with the amount of listeners who are dropping by, if I don't do this, I am going to get in trouble. 이런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좀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라서 아티스트분들한테 안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팬분들이 들어와 있는 수를 보면 이 청취자의 리퀘스트를 안 하면 제가 왠지 혼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거 아니에요. 신쿵 멘트 하나 해달래요.
0: 심쿵 멘트요? 심쿵? 심쿵? 아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심쿵을 해보겠습니다. 밥 사줄게 나와. 뭐 이런 거 아닌가?
1: 어, 좋아요 좋아요.
0: 아 그래요?
1: 좋아요.
0: 아 이런 거 심쿵 맞아요?
1: 난 괜찮던데 어때요? 네. 어때요? 좀 심쿵 돼요? 오케이.
0: <God.
1: laughs> So normally I get embarrassed really easily, so I try not to embarrass our artists, but this request from a fan was asking him to say something that would make their heart skip a beat. And so I don't know, I guess maybe saying that would maybe make somebody's heart flutter. Give us your reply. 네네네 맞대요. 심쿵 계세요.
0: 심쿵이 됐구나.
1: 네, 하트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Yeah, so there's been a positive response to this. 자, 우리 다음 키워드 뭘로 할까요?
0: 다음 키워드요?
1: 네.
0: 키워드 아 여기서.
1: 페이킹 아니면 요즘 락키 집.
0: 전 요즘 락키 집으로 가겠습니다.
1: Okay, so we're gonna get to know what's been going on with Racky these days. What have you been doing or spending the time most on as of late? 요즘은 아무래도 컴백을 좀 계속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하루 24시간 중에 이거를 제일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0: 아무래도 그 이제 곧 하게 될 무대에 대해서 지금 가장 집중할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에.
1: So the stage, the comeback stages that he's preparing to do is definitely where he is spending the most amount of time. 사실 이 컴백 무대나 이렇게 무대를 쓰게 되면 이제 노래랑 춤 연습을 계속하고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래에도 원래 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네. 또 그거에 맞는 또 네.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0: 맞아요.
1: 또 그거에 만큼의 또 이렇게 춤이
0: 맞아요.
1: 난이도가 네. 따라오기 마련인데
0: 네.
1: 본인만의 좀 체력 관리라든지
0: 체력 관리
1: 아니면 뭐 이렇게 페이스라고 하죠.
0: 네,
1: 이렇게
0: 네.
1: 연습을 어느 식으로 했을 때 제일 효율적으로 나한테 좀 네. 괜찮더라 하는 게 있어요?
0: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하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막 겪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맞는 연습 방법은 오히려 막 너무 열심히 하면 그 이제 열심히가 보이더라고요.
1: 아, 뭔지 알아요.
0: 네, 그래서 이제는 막 그 열심히 하는 걸 사실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이 퍼포먼스의 어떤 그 분위기나 어쨌든 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약간 너무 열심히보다는 좀 생각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몇 번 잘 안 해요. 일부러 그 어떤 날 것을 원하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마치 연기하듯이 좀 이렇게 좀 되뇌이면서 옛날보다는 연습량을 오히려 줄인다.
1: 네,
0: 그 방향인 것 같아요.
1: 네. 좀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3분 동안 안무를 정말 그냥 열심히만 하다가 끝나면
0: 맞아.
1: 이 약간 네. 중간중간에 그루브도 있어야 네. 되고 좀 힘도 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0: 맞아요.
1: 좀 그게 그림이 그려지고
0: 네.
1: 이야기가 그려져야 되는 건데
0: 맞아요.
1: 그거를 좀 그림을 좀 그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는 거군요.
0: 네. 사실 막 엄청 그림을 또 그린다고 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정해놓는 느낌은 아니고 최대한 그 현장이나 뭐 노래에서 오는 어떤 그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받고 그냥 내뱉고 싶은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
1: Okay. So he 네. with the comeback it full throttle at the moment. 네. I was asking him,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you know, his performances and stuff like that. Do you have a way to pace yourself when it comes to practices? And he says that I'm at the point in my career where if I just do my 100% every single performance and every dance, it sometimes doesn't get the story across. And so what he does is he's actually cut back on the amount of hours that he might be in the dance hall, in the practice hall, like, you know, constantly practicing. But what he'll do is he'll spend an equal amount of time trying to figure out what kind of story he's going to be putting into it, kind of like he would do if he was acting. He would assess the scene, which would be that one song, and give what the song feels to him, like the vibe that it gives, kind of be like beat off of that, trying to keep it as raw as possible.
2: and not as too made up. And he wants to try to stay in the moment as much as possible as well. So that's been something that he's been working on as of late, too. Yes, music is your lifestyle, but even within music, is there specifically some type of hobby that you've been obsessed with as of late?
3: 뭐 물론 이제 음악이 취미고 음악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 좀 빠져 있었던 그 음악 안에서도 좀 특별히 좀 빠져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별 좀 별도로 다른 취미가 있다면
0: 음악 안에 빠져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3집 정도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솔로로서 이제 사실 좋아하는 하모가 있기에 제가 음악을 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겨서 어찌됐든 노래와 이제 춤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텐데 뭔가 그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고민이 이번에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2: Okay. So right now music and just pretty much this whole comeback has been like what he has been obsessed with. And the reason is because his fans are the reason why he's been able to put out a third album. And he's already up to his third album. And right now he feels that this has been a really big turning point for him to figure out, you know, what he's going to be doing as a solo artist, what he wants to do, and kind of how he's going to be evolving outside of this as well.
3: 춤에 관심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SNS가 그런 댄스 챌린지라든지 꼭 아티스트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맞아요. 정말 랜덤한 댄스 챌린지라든지 옛날 노래를 갑자기 뭘 붙여서 한다든지 좀 정말 특이한 안무에 특이한 노래가 많고 이런데 혹시 뭐 이렇게 집에서 혼자 뭐 이렇게 따라해본다든지 아니면 좀 저장을 해놓고 아니면 좀 핸드폰 내려다보면서 좀 킥킥킥 거리고 있고 좀 그런 것들 있는지
0: 아 저는 진짜 조금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막 관심 그 막 받고 있는 그런 거보다 오히려 옛날에 막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요새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야 보지만 막 그런 거에 엄청 끌린다기보다는 예. 네, 그냥 항상 그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 그러면 플레이리스트도
0: 저기요 저 뭐 90년대나
2: 마이클 잭슨 어셔 뭐 이런
0: 2000년대 뭐 저 어찌됐든 제가 제일 많이 그 음악에 그 영향 받았던 시절 그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옛날에 싸이월드에 그런 거 틀어놓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그때 노래 트는 것처럼 약간 그때 영향 받았던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저한테 특별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2: Okay, so I was asking him because he's really good at dancing. He's also very interested in dance. I was like, do you follow any of these trendy dances on social media, whether it be from artists or just anything online? And he's like, I watch them. I know what they are, but I'm not really that obsessed with things that are trendy. He tends to just like his set playlist. He's got his artists that he loves that are from like the 90s, 2000s, 80s even. He's heavily inspired by them. He loves listening to their music. And kind of like for us here in Korea, Cyworld, for those of you in the States, like MySpace, you know, kind of having that era of a nostalgia for him is something that he likes to hold on to. He feels that he needs to kind of keep that with him to keep him centered as much as possible. A listener question came in for this and asking, what is the most recent pictures that you have in your phone?
3: 이거 청취자 질문인데요.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있는 사진들이 있다면 뭐 본인의 셀카예요, 네. 현장에 있는 사진이에요. 네. 뭐 꽃 사진이에요?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0: 아무래도 셀카.
3: 셀카.
0: 네, 셀카와 그리고 그 저거 어디야? 안무 영상.
3: 안무 영상.
0: 연습했던 거 모니터링 한다고. 네. 그렇게밖에 지금 도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 넘기면 네. 어쨌든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네, 비슷해요.
2: So selfies and dance videos because he has to monitor himself as he's getting ready for the comeback. So that's pretty much all that's in his picture album at the moment.
3: 셀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이제 활동하신 지 좀 됐잖아요. 네, 네. 그럼 본인만의 그 셀카 노하우도 있으실 텐데.
0: 아,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3: 100장 찍는 편이에요. 네. 그냥 딱딱딱딱 몇 개만 딱 찍어서 에이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편이에요.

0: 많이 하면 8장 아니면 5장 딱 하고
1: So this is how he takes selfies. He says that, I mean, because he's been in the business for a while already. And so because of that, like, you know, he's got his know-how of how to take pictures. So he's not the type that's going to take 100 pictures because he feels that there's no need to. But he says that he does kind of know where he can spot where there's going to be good lighting and where there's going to be bad lighting. And he's going to try to fit himself where the good lighting is. And he'll take 5 on average, 8 max. And that's how he takes his selfies. And EP's dropping tomorrow. 자, 내일이죠?
0: 네.
1: 이제 새 EP가 이제 나오는데
0: 네.
1: EP로 결정하게 된
0: 네.
1: 계기. 원래 뭐 앨범이었어요? 미니였어요? EP를 낼 생각이었어요? 타이틀만 있었다가 하나 더 키울까? 어떻게 EP가 결정이 된 거예요?
0: 사실 뭐 네. 어찌저찌 이제 말할 수 없는 네. 저희 저기 앨범명처럼 앨범명이 이제 언세드인데
1: 언세드잖아요.
0: 약간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앨범도 내고 EP도 내고 네네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1: Okay. 네. So yeah, just like the title of the album is Unsaid, there was a lot of unsaid things that went behind the scenes that Yeah, so that just kind of led up to how the album was going to be dropping and how 네. it just ended up becoming an EP. 자, 그러면 타이틀 Fake is은
0: 네.
1: 원래 타이틀이었어요? 아니면 네. 좀 곡을 좀 해놓고 좀
0: 맞아요.
1: 듣고 좀 투표한 다음에 골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0: 사실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작업을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딱 지금 시기에 맞다라는 곡은 이제 제 안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네, 어찌저찌 이렇게 곡을 받고 뭐 작곡가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다가 어쨌든 약간 운명처럼 만난 네 너무 저한테 이렇게 이거다라는 곡이 나타나서
1: 그러면 처음 듣자마자 데모 듣자마자 이거다 했어요?
0: 사실 그냥 한번 듣자마자 바로 알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는 조금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수정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고 뭐 퍼포먼스 하면 이번 앨범에는 딱 적합한 노래이겠다라는 뭔가 그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노선을 틀었던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1: Wow. Okay. So he was working on songs for the album, and he was. He personally was not thrilled with all that was coming out. It was like he loved the songs, but like it wasn't lead single material. And then like they were starting to accumulate different songs here and there. And then first time he heard Fake It, he was just like, yep, this is going to be it. He was like, he could already picture like, if I do a little bit of rearrangement here, if I sing it this way, if we do the performance this way, this could be it. And so for him, that was how he was able to kind of picture it. Then did it change a lot from the demo? 어쩔 때는 그 가이드 받았을 때랑 네. 본 녹음이 나올 때 진짜 네. 가끔 발라드였다가 네. 댄스로 바뀌는 적도 있고
0: 맞아요.
1: 장르가 바뀔 때도 있고 막 이러는데
0: 네.
1: 가이드랑 결과랑은 좀 많이 달라요?
0: 아니요. 완전 그 저 어디야. 그냥 거의 그래도 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어쨌든 제 목소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1: 그쵸?
0: 뭔가 제 목소리를 상상하고 들었을 때 그림 그려지겠다라는 곡이었어서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 이제 그런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만들고 있었어요. 네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만든 거 가감하게 집어 넣어놓고 네 아직은 아니다. 넌 아직 아니다.
1: 좀 나중에
0: 네, 하고 그 곡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원하는 취지와 네, 똑같은. 네 그런 약간 뭐랄지 거의 하늘에서 내려준 그러니까 뭐 너무 다들 좋은 곡이 많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 뭔가 표현하고 싶고 어떤 그 어쨌든 굳이 앨범을 내서 무언가를 하는데 저의 어떤 그 안에 있었던 그 이런 것들 하고 싶고 이런 것들 들려주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가 너무 아쉬운데 하는데 그런 곡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만들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선택한 곡입니다.
1: Okay, so yeah, he says that he was actually making a song exactly like Fake It, but he was like, it's

0: perfection. Like he wasn't like 100% pleased with what he was making, but then this like literally just dropped out of the sky. And it was like he was able to think of how his voice could be put on it. The demo and the original, the actual version that's going to be coming out tomorrow is pretty much the same, but definitely his voice is on it and has made it that much better. There is, when it comes to like an EP, I do have to ask if there's more than one song on the album. Do we have to listen to it in order, or can we listen to it in shuffle? 사실 요즘은 음악을 좀 셔플로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플레이리스트 이제 추가를 네, 하게 되면. 네. 근데 앨범은 어찌됐든 EP여도 두 곡 이상일 경우에는 네. 순서가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순서대로 듣는 게 중요할 까요?
1: 완전 중요해요.
0: 아, 완전 중요해요.
1: 네, 이번에 이제 EP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앨범이 네 그걸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앨범 트랙리스트를 미리 이제 말씀드려도 되나? 해도 되겠죠. 네, 내일이니까. 네,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0: 순서 있어요. 그래서 네. 순서대로 일단은 우리가 좀 즐겨 주는 게
1: 네, 그죠.
0: 네. 오케이.
1: 꼭 아니어도 돼요.
0: 일단 들어주기만 하면. 네. But okay, so the album is dropping tomorrow. So yeah, we do have to listen to the track list in order. So for all of us who are thinking to put it on shuffle, let's try to listen to it on order as well. 음악 얘기를 더 해보긴 할 건데 잠깐 네. 노래를 잠깐 듣고 네, 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We're going to be talking a little bit more about the album, but we do have to take a quick song break. So we have Daki's track of Forever and Ever, and we have more of the show coming up next.
1: Bye-bye.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we're having way too much fun today with Jackie in the studio as we continue on with our Twinkle My Star. I want to ask just a few more questions for the album that's dropping tomorrow. So Fake It drops tomorrow. What was the hardest part about the recording? 녹음을 하면서 이제 내일 노래 나오잖아요. 네. 녹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 이 타이틀이요? 아니면 뭐 그 전체?
2: 상관없어요.
3: 상관없어요. 이번에 좀 뭐라 해야 되냐. 진심 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심을 담으려고 하는 화려한 기술보다는 조금 진심을 한번 담아보자라는 그런 약간 접근 방법이 좀 달랐어가지고 그게 이제 감정 소모인 거잖아요.
2: 그쵸.
3: 사실 뭐 별 차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2: 스스로
3: 스스로에게 아 이거 이 한마디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뱉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 Okay, now I'm even more excited about the album. So he said that one of the hardest parts for just the album in general, he wanted to kind of step away from all of the vibratos and breathing this way and singing that way and all of the technicalities of things and just kind of really be honest with his music and the lyrics and stuff like that. And you as a listener might not know the difference, which is great, but for him he really wanted to put as much of himself into the album as possible without having to hide behind a lot of that technicality. And he said that that was definitely a little bit on the draining side. Now, because everything drops tomorrow, is there a part of the music video that we just have to see? 이제 내일이 나오잖아요, 뮤비랑 다. 전 티저밖에 못 봤기 때문에 본인은 다 편집 다 된 거는 봤을 거고.
3: 저도 봤죠.
2: 몇 분 몇 초가 제일 멋있는 그게 있을까요?
3: 저는
2: 다요?
3: 저 제일 처음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2: Okay, so the beginning of the intro, the music video, he thinks is gonna be the most.
3: 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2: Okay, so it's his favorite part, the beginning of the music video. So we need to rewatch that as much as possible. In part two, we're gonna be looking at our silliest questions in the world. 자 이제 파트 2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을 가질 건데요. We have, if you were to let a fan take the stage to do a song of yours, what song would that be? 무대 도중에 팬분들이랑 무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관객석으로 내려가고 팬분들이 이제 공연을 해주는 건데요. 어떤 곡을 보고 싶어요? 어떤 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3: 하모가 하는 거는 그 저거 어디야
2: 예전에 어떤 아티스트 분이 제일 센 곡을
3: 했으면 한다
2: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3: 저는 그 We Still Love You라는
2: We Still Love You
3: 라는 곡 되게 그냥 이제 좀 밝고 따라하기 쉬운 그런 곡인데 아니 뭐 안무가 없습니다. 안무가 없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2: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Okay, so if him and his fans were to change to do a song, he says that We Still Love You, there's no real choreography, they just kind of have to stand there and do that, and so he would like to treat the fans as much as possible. 자 이거는 우리 라키 씨가 조금 서운해할 수 있는 퀘스천이에요. You find your fandom taping a fan cam of another idol. What are you going to do? 자, 다른 아이돌의 직캠을 촬영을 하고 있는 팬분을 발견을 했어요.
3: 네.
2: 어떻게 하실 건가요?
3: 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2: 어머!
3: 저도 이제 거의 10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보긴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 진짜요?
3: 왜냐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의미는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걸 그렇죠. 뭐 친구를
2: 아니요 잡아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정말 찍고 있는데 세상 정말 하트 뿅뿅 이렇게 크게 막 나가는 게 막 보일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게 찍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3: 그 사실
2: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3: 기억이 나요. 막 그 표정들이 막 보여. 막 분명히 여기 이렇게 라키 들고 있는데 막 딴 데다가 이렇게 보면서 막 거의 뭐 그 황홀한 표정을 하면서 막 이거 보고 있을 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래 뭐 어떻게 그 한 사람만 그렇게
2: 아니,
3: 하냐.
2: 아니 가서 이렇게 만약에 가서 접근해서 이렇게 좀 서운한 거나 이런 걸 좀 예. 약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으면 쳐다볼 거예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쳐다볼 거예요?
3: 아 저는 그렇게 애교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저 약간 속이 좁아가지고 저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그거는 이제 속이 넓은 친구인 거고 전 속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완전 손을 딱 쥐어가지고 저는 그냥 쳐다도 안 봐요.
2: 어떡해. 아,
3: 장난이고 예, 아마 티는 엄청 날 건데 티를 안 내려고 할 것 같아요.
2: 아, 오케이.
3: 예, 약간 서운한 티를 안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2: 아, 네. Okay. So I was, because he was just like, I mean, I'm going to try to understand them. And he's actually had this happen before. But he says, I'm going to try to understand them. Because, you know, there's a lot of different reasons why people tend to do this. And he says that for that, he wants to, you know, give them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I was like, no, because artists have said this before, and I'm not going to give them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he says, I'm going to probably not try to act like I'm not upset, but it's gonna show. The next question is, if all of time stopped, but you didn't, what would you do right now? 지금 당장 나 빼고 시간이 멈춘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3: 아, 저 빼고 다 시간 멈추는 거예요. 저 바로 네 사우나 갈 것 같습니다. 사우나.
2: 오케이.
3: 사우나 가서 네
2: 땀 좀 빼고.
3: 네, 땀 좀 빼고.
2: 오케이.
3: 네, 유일하게 이제 좋아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2: 오.
3: 네, 저만의 어떤 그 시간을 즐길 것 같아요. 네.
2: Okay, so he likes to sweat it out. He'll probably do that if he had some time. 네. We do have his user manual that we have to jump into ASAP, so we're going to do that.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another quick song break. The song is On My Mind and More. The show's coming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so we are looking at part three of our interview with Rocky in the studio today with our Twinkle My Star here on Arirang Radio's Kate Pompin. And he wrote his user manual, so we're going to jump into this as quickly as possible. His MBTI is ISTJ. 좀 MBTI 믿는 편인가요?
5: 아, 전 완전 믿는 편이어가지고.
4: 오, 네. 네. So he completely believes in MBTI. 맞다고 생각해요?
5: 네, 완전 맞더라고요. 왜냐면 한 뭐 그 한 10번 정도 막 시도해보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뭐 세 달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막 했는데 요새는 계속 그거 나와요. 네, 안 바뀌어요.
4: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라키 씨를 최근에 보면서 느꼈던 점은 왠지 S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5: 네, 맞아요.
4: 왜? 약간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고.
5: 뭐 그 왜 왜? 아 맞죠. 왜랑
4: 굳이?
5: 예, 맞아요. 예. 예, 같이 성향이 그래요. 그걸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냐.
4: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5: 필요할까? 이런 거잖아요.
4: Okay. So I was like, do you believe in your IST? I was like, cuz I feel that you would probably like why? Would probably be something that you ask quite a lot. It's like, do we really need to? Like, is that necessary? You know, like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goes to. 자, 좋아하는 음식이 두루치기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소울푸드인가요? 두루치기가?
5: 아, 요새.
4: 아, 요새.
5: 요새 얼마 안 됐습니다.
4: Oh, so this is 네. a more recent one that he
5: 지금
4: is.
5: 지금 딱 생각나는 음식 있으세요?
4: 저는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올해 여름에 냉면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네? 제가 냉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So yeah, he was asking me what my food is, and I was like, 냉면, cold noodles. I haven't gotten a chance to have a lot of it this summer for some unspoken reason. I don't even know why. You to music is music to you is what you love. 나에게 음악이란 사랑하는 거. So 네. he loves 네. music.
5: 아,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렇죠. 오래 뭔가를 하나에 계속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참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냥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태어나 가지고 되게 오래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제 삶에 이제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막 미치거든요.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사랑 아니면 네, 설명할 수 없다.
4: Okay. So yeah, he says that he's definitely going to be love is the only way that he can express this because he's been born and he's loved up until his life and he's been doing music for so long, but he still loves it and he just it just makes him you know, just go crazy about how much he loves it. 음악을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5: 네.
4: 한 공연을
5: 네.
4: 볼 수 있다면
5: 한 공연.
4: 그러니까 좀 옛날 가수도 괜찮으니까.
5: 전 제 공연 보고 싶어요.
4: 아, so you massage his show. There we go.
5: 저는 하기만 하지.
4: 그렇죠. 저의 보는 공연을... 건 모니터링만 할 수 있으니까.
5: 그 느낌도 다르잖아요.
4: 맞아요.
5: 보는 게.
4: 그렇죠.
5: 그래가지고 아 어떤 느낌일까.
4: 약간 하루만 내 자신을 복사를 해서.
5: 맞아요, 맞아요.
4: 좀 내 거를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네, 좀
5: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4: That's 네. such a genius idea. So he's like, I would actually love to see my own show, not as like you know afterwards, like after I'm doing it, like monitoring. He wants to be able to like actually. You know, like clone himself and be able to see himself performing, be there in that yeah. in performance. That's actually a great idea. When we ask the artist to tell us when they think that they are like the best looking or whatnot, it seems that he says that whenever he's with his fans, 내가 생각해도 멋있었던 내 모습에서는 글을 써주셨어요. 원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을 쓰셨는데 팬분들 하무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이렇게 또 스윗하시네요.
5: 아니 뭐 되게 맞아요.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컸다. 네, 뭐 그죠. 네. 같이
4: okay.
5: 시간을 그러니까 함께 누군가와 이제 함께 한다라는 게 약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른 나이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생각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했던 일이다 보니까 과연 나를 좋아하실까? 너무 어렸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났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의미도 이제 찾게 되면서 뭐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도 깨달으면서 네, 그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소중함을 깨닫고 예, 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저의 모니터링을 봤을 때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약간 이런 네. Okay.
4: So yeah, the reason why he says that is because he, when he first met his fans, he was not really ready for it because he was so young when he first debuted. But he didn't really think about how precious it was to be with them and be able to walk with them as he does now. And so because of that, he feels that that's when he's at his best. 우리 벌써 인사할 시간이래요.
5: Oh, yeah.
4: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내일 앨범 나오니까 네. 뭐 해줘요?
5: 이번에 Unsaid라는 앨범의 저 타이틀곡은 Fake It이라는 노래인데 이번에 3집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아티스트 이제 라키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는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에 선택한 네, 앨범명이 Unsaid 네, 인데 생각보다 이번에는 조금 도전적인 네, 그리고 하지 않았던 네, 그런 시도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앨범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많은 관심과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4: Okay, so Unsaid drops tomorrow. Fake It is the lead single. He really tried to put who he truly is an artist into this album, so he really wants you guys to check that out. It's a very different side of him that he's never really showed before. We do have to say goodbye, and as we do so, his track, Ba Ba Bye, is going to send us out of the studio. We'll definitely sing this same time. Bye, all. Bye!
5: Bye-bye! See you next time! Yeah!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1: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for us to kick off the second hour. The segment is called Meet You Up. Let me introduce today's guests. They're the colorful and refreshing five-member group, with each member bringing their own unique charm. We are joined by POW.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죠. 5인 5색, 다채로운 매력의 컬러풀 청량돌 POW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둘, 셋.
3: 안녕하세요, 파우입니다.
1: Oh, thank you. 자, 이제 그럼 개인 인사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파워의 막내 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예헤!
4: 네, 안녕하세요. 파워의 현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헤!
5: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에어컨 동현입니다.
1: 예!
6: 네, 안녕하세요. 파워 요치입니다.
1: 예!
7: 네, 안녕하세요. 파워의 스파이시를 맡고 있는 정빈입니다.
1: 예!
2: Spicy.
1: All right, they're known to have a lot of loyal fans, and wow, we're joined by a lot of people tonight. Send this says, and March underscore George says pouting. That's a combination of the word pow and fighting. Pouting, 여러분.
2: Pouting.
1: Yeah. All right, anyway, we had George on our show back in June, so we met him, but it's been about 6 months since we last saw the rest of the members. How has life been? 요치 씨가 최근에 뵀는데 나머지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뵈요.
2: 진짜 오랜만이죠.
1: 아니, 그 사이에 스타일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더 멋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How has life been? Please fill me in.
5: 사실... 뵙지 못했던 시간 동안 저희의 그런 천일, 저희 데뷔한 지 천일도 됐었고 파워분들이 생긴 지도 천일이 됐었고 그래서 팬미팅 같은 것도 했었고
1: 오케이.
5: 이번에 저희 앨범 발매를 하면서 팝업도 열어서 이벤트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1: Alright, so I recently celebrated our 1,000 day anniversary along with opening up a pop-up store and throwing a fan meet and greet event, etc. And we've been actively promoting our recent album. And speaking of which, back in July, POW 1,000 day celebration pop-up store and special screening to celebrate 1,000 days since their debut was held. So how did it feel to reach your 1,000 days after making your debut? 자, 이제 지난 7월 이제 파오 the 1000 day celebration pop-up store랑 이제 상영회까지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소감이.
7: 사실 그 천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뭔가 좀 빠르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데뷔를 하기 전에 연습생 때는 진짜 천일이 너무 길었는데 데뷔를 하고 좀 파워들을 만나 가지고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이게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약간 상영회도 했었는데 상영회 때 저희가 그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의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를 몰아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함께 보니까 뭔가 약간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back when I was still a trainee, 1,000 days felt like forever. But now that we made our official debut, 1,000 days went by so fast. And about the screening event, it featured the behind-the-scenes footages during their career. And he became so emotional looking at the footage along with the fans. 자, 그렇다면 천일 동안 이제 활동하시면서 지금 딱 갑자기 떠오르는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현빈 씨?
4: 가장 좋았던 네. 순간이요. 천일 동안
1: 예.
4: 천일 동안 가장 좋았던 순간은 아무래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데뷔가 확정되고 그리고 프리데뷔 무대를 이제 저희 팬분들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때 세상에 처음으로 나올 때가 가장 아무래도 설레고 좀 두근대는 그것 때문에 그치. 좀 기억이 많이 나요.
1: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 question I asked Hyunbin was what was his favorite or memorable moment after making his official debut, and he said, I gotta say, it was the beginning back when we threw our pre-debut show for the first time in front of fans. It left a strong impression on me, is what he said. And what about you, George? What's your memorable moment?
6: 저는 약간 우리 콘서트 때 제일 mm-hmm.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Okay, which concert?
6: 우리 서울에서 첫 콘서트 mm-hmm. 때 mm-hmm.
5: Powerful Youth
6: 맞아요. Mm-hmm. 그거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Okay.
6: 뭔가 우리 연습생 때부터 계속 상상한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콘서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팬분들이랑 함께 시간 보내는 것 뭔가 그날 너무 행복하고 시간 완전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1: 그래서. Okay. All right, thank you so much. So he said, I gotta say, the first ever concert we threw for the fans was the most memorable part of our career. And he was talking about the powerful youth concert held in Seoul. It's because during their trainee days, it was only possible within their imagination. And he couldn't believe it really came into reality. And a lot of the fans seems to enjoy it too. March says, 눈물 날 뻔했어요. I almost started crying looking at the footages. This person must be talking about the screening event. And Mencho says, 콘서트 보고 싶어. I would like you guys to throw a concert. And the thing is, well, they actually have a great news related to it. 자, 이제 콘서트 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올 하반기 2026 POW Concert Tour Color On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So I heard that they're going to be holding this show called 2026 POW Concert Tour Color On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e tour, please?
5: 아, 네, 이번에 저희의 서울 저희의 2026 POW Concert Tour Color On은 저희의 그 서울 YES24 원더로크홀에서 10월 9일, 10일 서울 시작으로 양일간 개최를 한 다음에 폴란드, 바르샤바, 헝가리, 부다페스트, 베를린, 쾰른, 암스테르담 등의 유럽 주요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Wow, that's insane. So he said this tour is going to kick off in Seoul. The venue is called YES24 on the Rock, and it's going to be held for about 2 days. And once that is done, they're going to head over to Budapest. And once that is done, they're going to move on to Warsaw. And after that, Berlin, followed by Cologne and Amsterdam too, and even in Milan. So they're gonna go to the major cities in Europe. So make sure to follow their official channel for more updates in the future. If you guys would like to go there, 꼭 지금 콘서트나 투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피셜 채널 팔로우하시고 앞으로 티켓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투어에서 좀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나 뭐 스포일러 같은 게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Are there any special performances or spoilers that we could expect through these shows?
5: 약간의 스포를 하면
1: Let's go.
5: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희의
1: 조심스럽게 괜찮습니다.
5: 아, 네.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의 그 노래를 콘서트에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오케이.
5: 새로운
1: So, according to him, he was sounding a bit mysterious there. So he said, if you come through our shows during the tour, you're going to be able to see our upcoming storyline, or they're going to give a hint of their new storyline. So I guess it's a spoiler related to your next album or something, but I'm not going to get into any details of it. 하지만 더 파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꼭 가보실 이유가 생긴 거예요. To powers out there, you must visit this concert if you're curious about what's coming up in the future. 나중에 이제 어떤 게 나올지 꼭 보고 싶으시다면 꼭 여기 투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 말고도 뭔가 좀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Is there anything else you guys been preparing for this tour?
5: 아, 사실 원래 저희가 항상 콘서트를 하면은
1: 네.
5: 아, 늘 뭔가 익숙할 만한 플레이리스트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제목이 Color On이잖아요.
1: 에?
5: 저희가 색깔에 또 맞춰서 이런 다양한 컨셉의 무대들을 좀 보여드릴까 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떨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1: Interesting. Well, thank you so much. Well, that's enough said. So he said, usually we would stick to our comfort set list when we're throwing our concert, but for this tour, since the album is called Color On, not the album, the name is called Color On, we prepared several concepts according to different colors that we're going to be presenting on stage. So look forward to it.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발표하신 앨범 있지 않습니까?
5: 맞습니다.
1: 일곱 번째 싱글,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o let's talk about their seventh single album from now on. What's the name of it?
5: 저희 이번 새 싱글 네? 앨범의 이름은 Flavor이고요. 전곡 모두 멤버인 요치형이 프로듀싱 그리고 작곡에 참여한 앨범이고요.
1: Interesting.
5: 타이틀곡인 Flavor는 시원한 밴드 사운드 그리고 멤버들의 각자의 맛이 담겨있는 멤버들의 보컬 각자의 맛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시원 청량한 곡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Alright, that's good to hear. So their seventh single album is called Flavor. It's all written and produced by the member Yorch, Y-O-R-C-H, which means we're gonna have plenty to ask him some questions. And this song title track Flavor is known for its band bass sound. It has this refreshing vibe. And what was the last one? 밴드 사운드, 청량함, 그리고 또 뭐였죠?
5: 멤버들 각자의
1: Oh yes! And it shows each of the members' charms through this song. 자, 그렇다면 이제 요치 씨
6: 네
1: Mr. George Tell us more about the process of working on this album. 좀 이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이 곡을 만드는 네 그런 거죠. 일단은 우리가 항상 매달 그 청음회 있거든요. 뭔가 멤버가 각자 노래 만들고 그렇게 회사한테 들려주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그냥 다른 프로듀서님들이랑 뭔가 이번에 어떤 곡을 할까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파우는 뭔가 청량한 느낌이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서 그래서 프로듀서님들이랑 혹시 막 이번에는 조금 약간 밴드사우 약간 밝은 밴드사우 할까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뭐죠?
1: 천천히 해도 돼요. 네.
6: 그래서 그냥 그날도 그냥 막 계속 여저거죠. 막 계속 해보고 막 그래서 고르고 이 멜로디 어때? 가사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곡을 okay. 만들었습니다.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turns out they have this monthly listening session, an internal one, hosted by the members of POW. Each of the members creating their own songs to present to this event, and all the fellow staff members are there to evaluate those materials. And George, while he was working on this track, he took some time, some good time, consulting with his fellow producer. And they eventually settled down to the conclusion saying refreshing vibe is what POW suits the best. And he stuck to the concept, went over several revisions, and we are blessed with this new single Flavor. So what was the hardest thing about this song? 그럼 이 곡 작업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나요?
6: 제일 어려운 거는 아마 이 멜로디가 만들었을 때예요.
1: 네, 오케이.
6: 뭔가 사실 이번 Flavor는 되게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1: 오, 오케이.
6: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어떻게 막 이 버전도 좋고 이 버전도 좋은데 근데 뭔가 만약에 합치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프로듀서님들이랑 얘기하고 계속 편곡하고. Okay,
1: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So there was a lot going on while he was working on this song, and the part that he was struggling the most was back when he was working on the melody line of this song. And him and his producers, the interesting thing was this song actually has several different versions, and they eventually settled down on combining them all into this one song. All right, interesting.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이제 이 노래를 처음 들으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So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when you hear when you guys heard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Mr. 정빈.
7: 네. 네. 아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네.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첫 프리데뷔 곡이 Favorite이거든요. 네. 네. 근데 Favorite이 약간 여름 청량의 노래 느낌의 노래는 아니지만 저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곡이거든요. 근데 딱 들었을 때 아 여름 버전의 Favorite 느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he said after hearing that song for the first time, it was simply good. G-O-O-D because it reminded him of their pre-debut song called Favor, which is known for its summer-ish vibe that best described the group's vibe. 자, 그럼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현빈 씨 어떠셨어요?
4: 저는 요치 형의 노래를 딱 듣자마자 생각했습니다.
1: Okay.
4: 와, 이 곡 되겠다.
1: 아, 오케이.
4: 왜냐면 그 훅이 일단 전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훅 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이 훅만 가지고 가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Alright, so after hearing that song for the first time, when Yochi let me listen to it, I was sure that it's gonna go viral, and I was literally like, oh, 됐다! Because the chorus line was so good.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파워의 첫 여름 컴백곡인데 이번 곡에서 이제 팬들이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So what do you want the fan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is track?
2: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저희가 프레임 퍼포먼스를 해요. 이제 그 프레임으로 이제 저희 다섯 명에서 이제 들고 놨다가 춤을 췄다가 다시 들고 췄다가 하는 그런 안무가 있는데 이제 완전 뭔가 동선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뭔가 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닌가.
1: Okay. 네, so there's this choreography called frame performance according to Hong, which is something to do with a frame, an actual one. They're constantly holding it up and down, doing their choreography, and it's known for its great teamwork between the members, and that's what you should be focused on. 그러면 그거 말고도 좀 재밌던 일 있나요? 작업하시면서 anything you guys want,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share during the process?
7: 아 사실 네. 이게 그 저희가 가사 중에 네. 벌스의 그 니리밤을 훔쳐 바르고파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사가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만약에 파워의 파우치라면 우리가 뭘 훔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에? 나온 게 립밤이었거든요.
1: 오케이.
7: 그게 조금 재밌잖아. 왜냐면 뭔가 립밤이 살짝 뭔가
4: 설레요.
7: 뭔가 귀여웠던 것 같아요.
1: Okay, interesting. So there's this line that goes, "I'm gonna steal your lip balm so I can apply it on myself." And we got inspired by observing the Powers. That's their fandom name, and they were thinking to themselves, "What would they steal from a Powers pouch?" And they eventually settled down with lip balm. And he personally thinks the idea is really cute. Well, thank you so much. And anyway, wow, time ran out.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this song right away.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를 바로 들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4: 오케이.
1: 네, 목도 푸셔도 되고 그냥 물도 드셔도 되고 편하게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시면 됩니다.
4: Yep.
1: Do whatever you guys want. You can prepare for the vocal performance or drink some water. And to all the listeners out there, or should I say the powers, if you enjoy the live performance, then please say something through YouTube live chat. It could be a compliment, could be something about this song, whatever you feel like saying. 자, 준비되셨나요?
4: 네.
1: All 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Flavor live in the studio by POW.

0: That was Flavor by Pal. That was a live performance. I know a lot of the listeners are surprised by it. 은님 says, 아니 너무 잘해서 의심돼. 음원 같은데. I'm feeling pretty sus about the performance. It sounds like a recorded version, but no. That's how good of a vocalist they are as the members of Pal. You know what makes a special song is when you add a simple twist to an ordinary element, and I think they pulled off an amazing job with this song, adding a little bit of or splash of hip-hop elements to a band music that is trending nowadays in Korean music industry. And needless to say, the melody line was also incredible and the performance was great too. 아니 진짜로 모든 요소들이 잘 섞여가지고 너무 새로운 음악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퍼포먼스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right,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가지고 Yes or No Time인데요. Yes or No Talk is the next segment we have for them, and what they're gonna do is after hearing the questions, they're gonna answer in either yes or no within 3 seconds. 자, yes 면 yes, no 면 no로 3초 이내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First question. Pal is celebrating its third debut anniversary this year. There was a moment when you felt especially grateful to your fans. 올해 데뷔한 지 3주년이 된 Pal 팬분들에게 고마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Yes or no in 3, 2, 1, let go. Bam, bam, bam. All right. 와, 아, yes 면 yes라고 말해주셔야 돼요.
1: Yes. 너무 많아요, 진짜로.
0: All right. 그렇다면 잠깐만 어느 분이 너무 많다고 하셨나요? 경빈 씨였나요? All right. Let's hear it.
1: 아, 특히 전 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가 활동을 하면 이게 파워들도 진짜 많이 바쁘거든요. 네. 이제 밤낮 이제 본인들의 일상도 있을 텐데 네. 그 일상들을 무리해 가면서까지 생방송도 와주고 아침 일찍 산옥도 와주고 그 약간 멀리서도 응원해주고 되게 그런 파워들의 마음이 뭔가 저희한테 전해지니까 그게 너무 요즘에 고마워가지고 파워들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0: Alright, so I recently noticed this is that the Power is also very busy during our promotion, especially during our promotion because they also have to attend their own things that they do for a living as well as attending our schedules. And I want to tell them that those emotions or support are well conveyed.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이 어떨지 궁금한데 이번에 한번 동현 씨?
2: 저는 저희한테 저는 요즘에 무대를 할 때 계속 한쪽 인이어를 빼고 있거든요.
0: 아, 오케이.
2: 파워들이 네?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응원법을 꼭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한쪽을 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파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힘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이게 저희도 무대를 좀 많이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다 보니 약간 어떻게 보면 몸이 조금 안 깨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귀로 그 목 놓아서 부르는 그 응원법이 들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져요.
0: Okay. Interesting. So, 동현 started building a new habit in his life, which is to unplug one side of the in-ear system just simply because he wanted to hear the cheering method coming out from the mouths of the fans during a performance. And he feels very thankful for them, despite them being really tired, like right after getting up, attending to their pre-recorded session that happens usually in the very early in the morning.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 볼까요?
3: 저요.
0: All right, let's go. 오케이, let's go.
3: 저 해도 되나요?
0: 당연하죠.
3: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3: 아 네. 아 저는 되게 고마운 순간이 되게 많았지만 그 중에서 저도 오늘 사실 편지를 읽고 왔어요. 저희
0: 아, 오케이.
3: 항상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뭔가 정성이 담긴 편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진심이 담긴 편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진심된 마음을 저희한테 이렇게 글로 표현해 주세요. 파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0: Alright, so he said, before we got to the studio today, I took some time to go through some letters that I received from the powers, and whenever I feel that sincerity while they were working on the writing, I really feel grateful for them.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Let's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This summer in Korea has been really hot. Pal has its own special way of enjoying such a hot summer. 올해 한

0: What? 잠깐만 낚시를 시작하기 전이 좋다고요?
1: 예. 그 하는 거 좋아해요.
2: Oh, so he enjoys the process of preparing to go fishing, not the act of fishing itself. So, what do you do? 그러면 do you just prepare and not go?
1: 아 갔는데 갔다 와서 그때부터 좀 안 좋아해. 아,
2: okay, interesting. So, of course I go fishing, but what makes me feel kind of meh is when I come back. He's simply not a fan of that emotion, so enjoys the process of preparation. Interesting. 진짜 되게 재밌는 답변이야.
1: 그래도
3: 감탄했는데.
1: 그래도 재밌는 뭔가 재밌는 뭐죠?
3: 스토리.
1: 스토리.
2: Okay, it's a fun story.
4: 저도 있습니다. 저도.
2: Okay, let's go.
4: 약간 저희가 요즘에 과일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2: 아, 오케이.
4: 수박, 복숭아 네? 진짜 많이 먹는데 네? 약간 시원한 과일 먹으면서 플레이버 듣기?
2: 아, 오케이. So, well, 네? the entire members of POW, we tend to enjoy fruits a lot and when consuming cool fruits along while we listen to flavor is my happiest moment.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좀 있을지 궁금한데 이번에 한번 자,
5: 저 해도 될까요?
2: 네.
5: 저는 요즘에 약간 좀 수면 습관이라고 해야 될지
2: okay.
5: 좀 바뀌었어요.
2: Okay.
5: 이번에 또 여름인데 저희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2: 어, 뭐, 뭐요?
5: 그래가지고
2: 괜찮아요? 네.
5: 제가 거실에 네. 그 이불을 깔고 아. 그 혼자서 네. 그 땅바닥에 누워서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2: 아.
5: 그렇게 하니까 그 여름밤이 너무 쾌적하더라고요.
2: 근데 그거 좀 시원하긴 할 것 같아요.
5: 아, 시원하긴 그게. 하더라고요.
4: 아. 재밌겠다. 아,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던 거구나. 어,
3: 나 같이 하자고 했잖아. 수련의 느낌으로. 수련의 느낌이랬잖아.
2: Alright, so Dong-hyun said, well, I changed my sleeping habit, which is to move all my blankets outside to the living room since my room inside our dorm has no air conditioning system in it. And I fell in love with that act. I started suggesting other members join me. Interesting. Alright,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Yep. There's something I always carry in my bag. 나는 가방 안에 꼭 넣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3, 2, 1, let's go! 빠밤!
5: Yep.
2: 자, 지금 바로 보여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Can any of you guys show it to us right now?
4: 저 있습니다.
3: 저 있습니다.
2: Okay, okay, okay. Let's actually see what they are. So, let's start with who want to go first? 누가 먼저 가고 싶으세요?
3: 저 먼저 하겠습니다.
2: Alright, let's go, Hong.
5: 와,
2: 뭐야, 이거. 잘한다. 진짜 잘한다. 네,
5: 항상 하트를 들고 다닌다. 저는 사랑스러운 남자여가지고.
3: 네. 와, 난 진짜 가서 꺼내려고 했는데.
2: Alright, so he says, since I'm a lovely person, I always carry around this, loving emotion for the fans inside my pocket.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진짜로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면 방금 홍 씨가 보여준 걸 하려고 하신 건가요?
5: 정빈 씨는 뭘 진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2: 준비 seems to have like something for real. Let's see it. In 3, 2, 1, 빠밤.
3: 지갑이 아니라.
2: Oh, okay. So he always carries around my wallet. No, that's not it. The loving emotion that I have for the fans is what I always carry around, which means he changed his answer into that.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럼 다른 분들도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뭘 가지고 다니세요? Even though you guys don't have it with you right now, what do you usually carry around?
1: 저는 yeah? 그 보조 배터리.
2: Portable battery. Yes, that's a must. Great. And
6: I brought my lip balm.
2: Oh, lip balm. Okay. Well, speaking of which, there was a power who says something like, "You can take all my lip balms from my pouch." 어떤 분께서 아까 내 립밤 다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오늘부로 파워 여러분들의 취향을 하나 더 파악했습니다. 립밤 좋아하십니다. Alright,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erson. 자, 이제 다른 분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빈 씨.
3: 네.
2: What do you carry around?
3: 아, 저 제가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현상 강박증이라고 해야 되나?
2: 예?
3: 아, 그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5: 아, 일어날 것 같다.
3: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2: 오케이.
3: 뭐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 같다.
2: 오케이.
3: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오케이. 가방에 항상 비상식량을 좀 들고 다닙니다.
2: Alright, so he has this phobia with anomalies. He's always worried something unexpected might happen in his life, and he always carries this emergency food in his bag. 굉장히 특이하네요, 진짜로. 근데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There's something you really want to hear from your fans. 우리 팬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3, 2, 1, let go! 빠밤, 빰, 빰, 빰. Alright. We're gonna go back to 정빈.
4: 저 팬들한테 이제

0: 네. 예전엔 항상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었는데, 요즘엔 약간 이제 귀엽다는 말을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1: Okay. So I used to prefer handsome over other compliments, but nowadays I would like to hear cute, cute more. Now's your chance. Powers, start dropping cute or 귀여워 on YouTube. 자, 그렇다면 요치 씨는 뭘 듣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hear, George?
2: 저는 팬들이 간 저희한테 뭔가 니네 노래가 너무 좋다.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노래 들었을 때 뭔가 힘이 되어준다. 약간 이런 말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1: Oh, that was such a producer-ish answer, by the way. That was a good one. He said, the best compliment that I prefer from here, from the fans is your songs are so good or well made, and I can always overcome the hardship just by listening to them.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 are going to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자,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Still Choosing You입니다. What should we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is song? 이 노래 들을 때는 뭐에 집중을 해볼까요?
3: 이 노래는 또 저랑 요치 형이 같이 작업한 이번
1: 네.
3: 플레이버 앨범의 수록곡이거든요.
1: 네.
3: 그래가지고 이제 가사를 저희가 되게 열심히 썼어요. 파워들에게 사랑을 좀 전하려고 가사를 좀 열심히 썼어가지고 가사에 좀 집중하면서 저희와 파워 자신을 이입해가지고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All right. Welcome. Thank you so much. So he said, it's a song written by me and George. We worked on it together. And what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when listening to this song is the words, since the whole lyrics are dedicated to the powers. With that, let's have a listen to the song right away. We have Still Choosing You by Pow. Enjoy.

0: How does it feel after hearing the members of POW say, I'm going to still choose you? I'm talking to you, POWers. 지금 POW 여러분들 계속해서 당신만을 고르겠습니다라고 하는 POW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도 POW와 POW의 관계가 좀 오래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I hope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POW and POWers will last, hopefully, forever.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서 Q&A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Oh, yeah. 여러분들 질문 보내는 거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만약에 잊어버리셨다면 지금부터 유튜브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If you forgot to submit your question for the members of POW, now's your chance. Start dropping a comment on YouTube. 자, 첫 번째 질문은 현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거는 한번 동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Let's 네. go.
1: 홍이가 정빈이를 들어올리는 안무, 원래 있던 안무인지 즉흥으로 만든 안무인지 궁금합니다.
0: So there's a move where Hong lifts up 정빈 during the choreography. Was it improvised or was it intended?
2: 이거 사실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0: 오케이. Okay.
2: 이제 저희끼리 쌤이랑 같이 댄스 쌤이랑 같이 연습을 하다가 약간 그 부분에서 뭔가 좀 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약간 고민 끝에. 아 그럼 정빈아 너가 턱걸이를 해라. 그래서 사실 그때 얘기하긴 했거든요. 네. 앞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한 명씩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아 약간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인데 아 그렇지 않아 그냥 해 이러셔가지고 그럼 해보겠습니다 하고 턱걸이를 했습니다.
0: Interesting. So during their practice session before the promotion, them and the dance teacher, they were trying so hard to come up with some kick or the point choreography for that specific part. And he randomly got suggested by his dance teacher and he ended up doing it. That's what really happened.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서인님의 질문입니다. 플레이보에서 서로 탐나는 파트 wow. 있는지 궁금합니다. If you could exchange parts with other members, then which part would it be? 이거는 왠지 각자 좀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현빈 씨,
3: 네.
0: 누가 제일 탐나요?
3: 저는 홍이의 첫 번째 벌스랑 그리고 이제 뒤에 정빈이 브릿지
0: 네. Okay, interesting.
3: 두 개가 좀 탐나는 것 같아요.
0: Okay, the first part of verse performed by Hong and the bridge part performed by 정빈 is what he would like to perform himself. 그러면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한번 가능할까요?
3: 아 가능하죠.
0: Alright, let's hear it. He's gonna sing those parts first.
3: 내일 밤을 훔쳐봐 내 꽃바 찾아 없어질 때까지.
0: 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자 그럼 브릿지 파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3: 브릿지 파트가.
0: Yeah, let's hear that bridge part.

0: 두 친구 걸 들어봤는데 절대 안 뺏길 것 같습니다.
1: Don't be like, after hearing two of them performing other members' part,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take over those parts, is what he said. 자, 정빈 씨, 그러면 지목받으셨어요. 네. 정빈 씨는 누구 파트를 뺏고 싶으세요? Which part would you like to take over?
0: 저도 사실 홍이 벌스.
2: 이게 얽혀요.
0: 그 홍이 벌스.
3: 니리 밤을 훔쳐 바르고파 다 따라 없어질 때까지 오늘 입수.
0: 사실 그냥 현빈이 것까지 다 빼고 싶습니다.
2: 다 빼고 싶다고?
1: Yeah. All right, so he kept on going on, and he said, "You know what? I might as well take over."

0: over Hyunbin's part too. Well, thank you so much.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자,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This next question comes from 구현빈짱. 요즘 대기실에서 멤버들끼리 뭐 하고 놀아요? So what do you guys do to kill some time at the waiting room? 동현, what do you do?
1: 아마 파워들은 아실 텐데 제가 대기실에서 잘 안 자는 멤버거든요. 저희 멤버들을 항상 지켜보면은 다들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기실에서 생긴 소소한 취미인데 멤버들 자는 모습을 찍는 게 이제 조금 소소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멤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2: The look on Hong's face is like I've never heard about it. He was filming us while we were still sleeping in the waiting room.
0: So, Dong-hyun said, there's a new habit of mine while I'm waiting in the waiting room is to film the rest of the members' face while they're sleeping. 모르셨나요, 홍 씨?
3: 아, 저 진짜 몰랐어요. 제가 사실 잠 귀가 되게 밝은데 이제 피곤하면 좀 잠 귀가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못 처음 알긴 했습니다, 일단.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it was his first time hearing about it. He's very surprised about it. 자, 우리 현빈 씨는 알고 계셨나요?
4: 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Oh, he noticed that a while ago. 어떡해요?
4: 저는 좀 찍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군 뭐 유치형도 저를 되게 자주 찍더라고요.
0: 네.
4: 찍고 있는 것 같으면은 잠에서 깼는데도 그냥 자는 척을 해요.
0: 아, 오케이.
4: 유치형 갤러리에 남고 싶어가지고.
5: 사실 저도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0: 기다리고 있다. 잠깐만, 동현 씨, 있죠.
6: 아, 있죠, 당연히.
7: 근데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9월 달에 동현이 생일이거든요.
0: 아~
7: 이번 활동 때 제가 이제 동현이
1: 제가 이번에 한번 진짜 거하게 잠들었거든요.
0: 기다리세요.
1: 대기실에서.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nteresting.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7: 아마 제일 빠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0: Interesting. All right, thank you so much. So, 정빈 said, we're actually preparing something huge for 동현's upcoming birthday on September. I secretly recorded his face while he was asleep and he might expose that for the powers.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분에게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치 씨는 대기실에서 뭐 하세요? Yuch, what do you do at the waiting room?
8: 저는 자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0: Oh, come on.
8: 자는 거랑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0: Okay, I sleep and I eat. Those two are my favorite things to do.
8: 그래서 네. 대기실에 가면은 네. 우리 대기실이 뭔가 젤리 막 같은 거 되게 많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젤리 너무 많아서 뭔가 다 먹어보고 싶어요.
0: Oh, okay. Oh, so 네. since we usually have all different kinds of jellies, I would like to try them all in the waiting room.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재밌겠다. 유한선님께서 멤버들 오늘의 TMI 주세요. Please give us the TMI of the day.
1: Today's TMI.
0: Yes. TMI. Let's go, Dong-hyun. You're the first one to start speaking.
1: 아, 사실 제가 TMI가 진짜 없는 멤버기는 한데
0: 네.
1: 뭐가 좋을까요?
0: It could be as simple as I used a different toothpaste this morning. 약간 오늘 아침에 치약을 좀 바꿔봤어요도 돼요.
1: 아하.
8: 근데 저는 있어요.
0: Okay, you go first then.
8: 저 오늘 어떤 샐러드 맛집에 찾았어요.
0: Oh, I found a really good salad place today.
8: 찾았는데 그래서 뭔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뭔가 멤버한테 여기 먹자. 여기에는 진짜면서 봐봐. 이거 메뉴가 너무 많고 비싸지도 않고
0: okay.
8: 이렇게 멤버들에게 그럼 여기 먹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너무 뿌듯해요.
0: Alright, so he said after finding out about this really good salad place, I recommended it to the rest of the members and they were all down to try it together and they eventually enjoyed it, which made me feel so proud about the discovery.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요?
3: 저는 아 오늘 TMI는 아니긴 한데
0: okay.
3: 요즘 활동이니까 이제 활동기의 TMI인데 야, 형들이 그렇게 저의 엉덩이를 좀
0: yeah?
3: 자주 만져요.
0: 아니, yeah? oka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TMI you just shared. I don't know if it's because we're on promotion. Like honestly, I don't see any connection between their action and them on their promotion. The rest of the members they started touching his butts quite often. 엉덩이를 만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Is there a reason why you guys are touching his butts?
8: 야, 동현이한테 물어봐야 돼.
3: 동현이 형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멤버 형들은 상관없는데.
0: Alright. Anyway, guys, if you guys would like to hear why, you can always tune into their official channel for his explanation. 자, 어쨌거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려가지고 동현 씨 꼭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lright, with that, I'm gonna let you guys take some time making your last speech. 자, 이제 마지막 스피치 한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희 이렇게 또 라디오너스의

0: 인연을 끊지 않고 저희
1: 네.
0: 계속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1: 네.
0: 저희 플레이버 활동 유치형이 작곡하기도 했고 현빈이도 작업에 참여해 줬고 너무너무 파워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인데요. 많은 사랑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라디오를 보고 계실 글로벌 팬분들께 한마디를 해보자면,
1: 오.
0: To all powers, I know you. How you guys did your best for us. I really love your
1: Oh.
0: efforts.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so adorable.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for inviting us,
1: Yay!
0: Radionos.
1: Thank you so much. All right, with that, we're gonna stream the last track, and we shall call it a day. The last track is called "Favorite" by Pow.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w, and I'm gonna let the members of Pow say the final goodbye for today's episode. 자, 마지막 그룹 인사 부탁드립니다.
2: 그 선배님 혹시 그룹 인사하기 전에 유치원
1: 끝났어.
2: 아
1: 시간이
2: 그래요?
1: 끝났어요.
2: 안 돼.
1: Next time. 네.
2: 아 네.
1: 그러면
2: 네.
1: 지금까지.
2: 네 그럼 지금까지
3: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바이바이.
2: 바이바이.

0: 자자 이제는 더 빡세게 간다.
1: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 치킨 고민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단하지 않지
2: 수도 가치에서 모인 놈들이 또 세상 흔드는 중임 우리의 세대

0: On this Monday morning, it's time to brighten your day with a refreshing voice. Welcome back to All About and our Yodel Master, Yodel 언니, 이은경. Hello and welcome back. Yea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Welcome back.
1: Yeah. Hi, everyone.
0: Hi, everyone. Hi, Crunchers. 은경, 네. 요들 언니 back.
1: Nice to see you again. I'm Yodel 언니.
0: Yodel 언니 back.
1: Let's enjoy a happy time. Oh, together.
0: Let's.
1: Together today.
0: Yes.
1: Just like last week.
0: Just like last week. Yes. Let's enjoy today yes. just like last week. Well, thank you so much. Yeah, the day is already bright Welcome. With you.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또 하루가 밝게 시작돼서 너무 좋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All right. So after last week's first class aired, so 은경, the response was incredible. 지난주 첫 시간이 방송되고 나서 네.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1: 아,
0: 선생님.
1: 그랬군요. 역시.
0: 네. We received a lot of comments. Like, I had no idea what yodeling was, but it's so easy once I know it. And I caught myself humming yodeling all day long is what they said. 요들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1: 지인님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0: 아우 워낙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1: 반응이 좋았을 거예요.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요를레히 하면서 흥얼거렸다고 아, 하시고요.
1: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됩니다. 원래 중독성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하루 종일 뭔가 자동적으로 연습해야지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는데
1: 잘하셨어요.
0: 자동으로 요를레히 요를 계속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1: 이게 행복의 바이러스예요.
0: It's definitely the happiness virus. 네. And I also found myself singing yodeling throughout the day, even without thinking I have to practice it. And that's how fun it was. All right. Well, if we keep practicing like this little by little, can our skills improve quickly?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럼요.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실력이 늘까요, 선생님?
1: 어, 물론이죠. 어. 이제 초급을 다 배웠으니 네. 이제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야죠.
0: 와, 기대됩니다.
1: 다음에 공연까지.
0: 공연까지 최종 목표.
1: 그럼요.
0: All right. So we did learn the beginner's level last week. So today we're going to the intermediate level, the advanced level, and our final goal would be to stand on stage performing the yodel song. All right, so 은경, last week we learned that anyone can yodel. You told everyone that anyone can yodel. And today we're taking the next step and learning the actual skills and techniques of yodel. So I guess we should start again by saying happiness, which is your signature sort of start sign, right?
1: 그렇죠.
0: 우리 지난주에는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누구나
1: 그럼요.
0: 요들 할 수 있다.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요들 발성 그리고 요들 원리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네. 수업 들어가기 전에 네. 선생님의 시그니처 행복 외치면서
1: 아,
0: 시작해볼까요?
1: 네.
0: Alright. Shall we?
1: 전체에 차렷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0: 네. 전체에 차렷. 차렷. Attention.
1: 행복.
0: 행복.
1: 네,
0: Happiness.
1: 여러분 다 같이.
0: Everyone together. Are you ready?
1: 네.
0: Yes, we are.
1: All right. 행복으로 시작하고 네. 행복으로 마치고
0: 아, 너무 좋습니다. So we start with happiness and end with happiness. And here we go. Now let's officially begin our second Yodel Master Class. Today's theme is Unlocking the Secrets of Yodeling. 자, 지금부터 요들 두 번째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바로 요들의 비밀을 풀다인데요. Now, when people first start learning yodeling, what do they usually find the most difficult? 선생님, 많은 분들이 처음 요들 배울 때 뭘 제일 어려워하죠?
1: 꺾는 거죠. 어, 지금 뭐 비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네. 비밀은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0: 네.
1: 어, 그런데 요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0: 네.
1: 일단은 먹는 소리가 아니고 꺾는 소리다.
0: 아, so people find bending their sound or voice very difficult. But when we talk about secret, it sounds like something mysterious, right? But yodeling is nothing mysterious or difficult. It just comes naturally. And bending your voice might not be that hard. Hard as you think. Well, before moving on, shall we review the yodeling sounds that I guess we learned last week and then take a step further? 우리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부터 한번
1: 아,
0: 해볼까요, 선생님?
1: 네. 어, 일단은 요들은 꺾는 소리라 그랬죠?
0: 네.
1: 네, 가슴 소리와 머릿소리를 왔다 갔다.
0: 그쵸.
1: 그런데 오늘 하나 업그레이드 할 게 있어요.
0: Oh, so first of all, we learned last week that it's all about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linking it together and bending your voice, the sound, right? But there's one thing that we're going to learn new today.
1: 뭐죠? 꺾는 지점이 있어요.
0: 아,
1: 그게 어딜까요?
0: 그게 어디지? So she said there's a bending point. Where would that be?
1: 1번.
0: 네.
1: 아리랑 방송국. 2번 코언저리.
0: So number one, is it 아리랑 station or number two, around your nose?
1: 그렇죠.
0: Number two. 2번이네요. 오.
1: 이게 지금 제가 펭수를 가르칠 때도 네. 울어 그랬거든요.
0: 네.
1: 예전에 사오정 같은 소리.
0: 네. All right, so you just heard that sound right now, right? So you bend your nose around your nose. And she taught Pengsu, the famous penguin character here in Korea, how it says, right? It's a sound that one of the characters in the past cartoon used to make.
1: 그래서 코를 잘 지나가는 소리로 아~ 꺾어내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
0: Okay, so you have to make your sound go through your nose and bend your sound. And she said anybody can easily do it.
1: 요들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세요?
0: 스위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이 꺾는 발성이 네. 알고 보니 우리의 발성이에요.
0: 한국의 발성.
1: 네.
0: So when we think about yodeling, the first country that comes to mind is, of course, Switzerland, right? But what Eun-kyung said is the bending sound and that technique, it actually originates from Korea. Yeah.
1: 그럼요. 오. 꺾는 발성이 민요, 시조, 판소리 네. 다 있거든요.
0: 네. Oh, so it's all in like 민요, 시조, and 판소리, like all the different kin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at we have. And we have that bending voice, the sound.
1: 심청이 아시죠?
0: 알죠.
1: 심청이가 물에 빠질 때 요들 네. 불렀어요.
0: 그래요? So 심청, it's one of the famous folk stories here, folk tales here in Korea, who saves her blind father and makes him open up his eyes. Anyway, when she fell into the ocean to sacrifice herself, she sang the yodel, is what Eun-kyung said.
1: 꺾었어요. 아버님, 나 죽습니다. 이런 발성이 전체가 꺾는 발성이 바로 우리의 발성인 거예요.
0: So what you 네. just heard is what 심청 sang, and it means, Dad, I am dying. And you heard that bending sound, right? And it all is embedded in our Korean traditional folktale and singing as well. 근데 선생님,
1: 그래서 K-요들을 네. 만든 거죠.
0: 아,
1: 지금 배울 것도 바로 K-요들 발성이에요.
0: So that is why we're going to learn the K yodel, which is all about this bending sound that we always had in our traditional Korean music as well. Well, you talked about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네. right? How we go in between it and connect it together. But 네. why is it that we have to interchange these sounds and voices all the time? 선생님께서 흉성이랑 두성 네.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왜 요들은 이렇게 두 가지 목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되죠? 네.
1: 우리가 어딘가 소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0: 그렇죠. So when we want to express love and express your feelings, in the past we didn't have our smartphones, right?
1: 이쪽 산에 한스하고 네. 저쪽 산에 하이디가 사랑을 했더래요.
0: Oh, so Hans from this mountain and Heidi from the other mountain across, they loved each other.
1: 너무 보고 싶어서 한스가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데 창문을 열고 나와서 하이디를 불렀거든요. 요리.
0: Oh, so Hans late at night, he missed Heidi so much. He opened up his window and called her saying, "요리."
1: 산에서 산으로 소리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큰 소리가 필요했겠죠. 어머, 하이디는 그 소리를 듣고
0: 네.

0: 댄스가 나를 부르네. 대답을 해야지. 에이리. 이렇게 대답을 했죠.
1: So that just now was Heidi replying to Hans. They had to speak or sing loudly to each other because they were living in opposite mountains across from each other, right?
0: 그래서 큰 소리가 필요했다. 그걸 제가 러브 스토리에 엮은 거예요. 아, 재밌죠?
1: 너무 재밌는데요?
0: 그렇죠?
1: 네.
0: 제가 만들었어요.
1: 아, 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0: 비슷한
1: 진짜로.
0: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러브 스토리를 만들었죠.
1: So in fact, this was a love story between Hans and Heidi that Eun-kyung made up herself. Isn't it so interesting? So that is why they needed that yodel singing. And they had to make big sounds with their chest
0: 그렇죠.
1: voice and their head voice.
0: 일단은 큰 소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목에다 힘을 주고 야야야 하면 목이 아프잖아요.
1: 그렇죠. So if you make your voice or throat tense, that won't make your voice or sound louder. It will only hurt your throat.
0: 목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게 흉성과 두성이거든요.
1: 네. So without having to make your throat tense, using your chest voice and head voice, you can make a loud sound.
0: 그래서 지금도 voice consulting을 하는데 네. 뮤지컬 배우들 또 노래하는 가수들 목이 쉰대요.
1: 아.
0: 그래서 저한테 와서 흉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목 안 쉬어요.
1: 좋네요. 네. 확실히 필요한 스킬인데. So she teaches voice consulting to musical actors as well. And musical actors, when they learn how to use their chest voice 네. and head voice from Eun-kyung, their voices or throats don't go bad.
0: 지희님은 목 괜찮으시죠?
1: 네, 저는 어휴, 일단 지금은 괜찮습니다.
0: 필요 없네. 노래 배우러 와요.
1: 어, 지금 완전 최상의 컨디션으로 배울 준비됐어요.
0: 아니, 지금 요들 천재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1: Okay, so Eun-kyung said, I'm a yodel genius, but I don't have a sore throat, so I'm so ready to learn yodel from Eun-kyung. All right, well, Eun-kyung, let me ask you this. I'm quite curious about the instrument in front of you. What exactly is this instrument? 아까부터 네. 너무 궁금했거든요,
0: 그렇죠.
1: 선생님.
0: 네. 이게 바로 소방울이에요.
1: 아, 네. So this instrument 네. is cowbell.
0: 네, cowbell. 스위스에 가면 커다란 목걸이로 네. 소들이 걸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떨렁떨렁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에도 네. 있죠.
1: 그쵸.
0: 원앙.
1: 어, 그쵸. So in Switzerland, And cows, when they wander around, they have these cowbells around their neck. And we have that in Korea as well. We call it 원앙.
0: 네.
1: And they have it around cows as well.
0: 아주 예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1: Oh, it's an instrument that makes beautiful sounds.
0: 네.
1: Okay, then 은경, what connection does these cowbells have with yodeling? 요들과 cowbell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0: 요들을 배우고 부르면은 굉장히 마음이 정화되죠.
1: 네.
0: 굉장히 목가적으로 변해요. 이거 네. 음악에서 파스토랄레라고 그래요.
1: 마스토랄레?
0: 파스토랄레.
1: 파스토랄레.
0: 네, 파스토랄레 같은 발음. 파스토랄레 같은 네. 이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거든요.
1: 네.
0: 그러면 굉장히 단아해지고 목가적으로 변하겠죠.
1: 아.
0: 요들 발성도 그렇고 네. 이런 소리도 사람의 머리를 정화시켜줘요.
1: So you call it pastorale. It's when after you sing or listen to the sound of the cowbell, your mind becomes all refreshed, you know?
0: 그렇죠.
1: Yeah.
0: 행복해지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를 듣고.
1: 그러게요. And you become happy after listening to clear, beautiful sounds such as from the cowbells.
0: 자연스러운 소리죠.
1: 그러게요. It's a very natural sound as
0: 네.
1: well. So I heard you've actually prepared a little performance for us using these cowbells for our crunchers, right? 여기서 우리 수업 네. 더 진행하기 전에
0: 네, 네.
1: 선생님께서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 cowbell 네. 연주 한 곡 준비해 주셨다고
0: 아주
1: 들었거든요.
0: 네.
1: Yay! So she did prepare a cowbell performance for all of us today. So what song will you be performing? 어떤 곡
0: 네.
1: 들려주실 거죠?
0: 여러분과 같이 방송을 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아주 너무 어메이징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를 담아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릴게요.
1: 좋습니다. Because she feels so amazed. It's amazing to be here. She will be playing Amazing Grace with 네. the cowbells. All right. Can
0: 네.
1: you show us?

0: Sungkyung, that was amazing. Just like Amazing Grace. You have so many cowbells in front of you, but how did you manage to make all those sounds? 아니, 이 악기 언제 배우신 거예요, 카우벨은?
1: 오래됐죠. 한 40년 이상 됐죠.
0: Wow, it's been 40 years since Eungkyung learned this, how to play the cowbell. But do you have to get like extra lessons for it? 따로 레슨을 받아야 배울 수 있는 악기인가요?
1: 그렇긴 한데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아마 지희님은 저랑 10분만 흔들어봐도 금방 될 것 같아요.
0: 10분 안 해요?
1: 그럼요.
0: 너무 어려울 것 만나요. 같은데요. 좋습니다. So Eungkyung said, yeah, you do need to take extra lessons to learn this cowbell. But she says she can teach me in just 10 minutes and we'll meet separately for me to learn the cowbells.
1: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We can do it. It sounds so amazing though. 소리가 너무 청량하고 좋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스피리추얼 사운드예요.
0: 그러게요.
1: 정말 막 정신이 네, 맑아지는 소리. 네. 그렇죠?
0: Yeah, I love the sound. I'm sure you loved it too. It makes your mind so clear. And like we said earlier, it refreshes the mind. It sounds pretty spiritual as well, right? Well, you know what? The more I see and the more I hear, the more fascinating this whole yodeling class becomes. And I still remember something you said last week. Even dog's bark is excellent practice, right? The dog bark method, as we say. 보면 볼수록 또 네.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요들 수업인데요. 선생님, 저번 주에 그러셨잖아요.
1: 개소리.
0: 네, 개소리. 개 짖는 그 네. 소리도 최고의 발성 연습이다.
1: 그럼요. 네, 그것만 잘하면 다 됩니다.
0: 그러니까요. 그 견성법이라고 네네. 하셨죠. 일명.
1: 네, 왜냐하면 힘 안 들이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흉성과 두성이거든요.
0: So just by knowing how to make that dog bark sound, you can make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without putting in much power or tension. Well, can you really practice yodeling by imitating the dog sound though? 진짜 근데 네. 개 짖는 소리로 요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맞나요?
1: 그럼요. 이거가 두성이거든요.
0: 네.
1: 두성을 끊임없이 정말 개는 소리를 잘 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보고 배우면 완벽해져요.
0: So the sound that Eungkyung just made, oh, oh, oh, that's a dog sound. And dogs are animals that are able to make great head voices.
1: 제가 그래요. 안 되면 개 한 마리 데리고 있어.
0: And if it doesn't work for you, just have a dog close by and it'll help you practice and really learn that sound.
1: 개 한 분.
0: 개 한 분. So, yeah, just have a person, a dog-like person or a person-like dog next to you. Yeah. All right. Well, last week you only had a preview of yodeling. You said it's pretty easy, but let's probably learn this dog bark method in earnest now. 저번 주에 맛보기로 잠시 배워봤다면 네. 오늘은 그 견성법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1: 그럼요,
0: 선생님?
1: 그럼요.
0: 좋습니다. All right.
1: 일단은 요들은 꺾으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흉성과 두성이 왔다 갔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통 속에 넣어라. 기억나시죠?
0: 기억납니다.
1: 네.
0: So do you remember from last class, you have to use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You have to connect them and put the sound in the same sort of sound. I guess group,
1: 네.
0: group it together. So the sound has to come from the same place. 네.
1: 그래서 에이 할 때 턱이 움직이지 않는 게 관건이다. 일단은.
0: Okay, first of all, when you make that A sound, make sure that your chin is staying in the same shape.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에 발음과 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공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울리고 꺾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넓어야 돼요.
0: 그렇죠. So if you move your chin around to make that two different sounds, then you can't make that space within your mouth, and it won't create that whole rich vibration sound. So you have to keep the shape of the chin the same. When you sing A in E together.
1: 그렇죠. 그래서 A, A, A 하면 작은 소리가 나는데 A, A, 최대한 큰 공간을 만들어라. 이게 관건이에요.
0: Okay. 네. And the tip or the key here would be to create a big space within your mouth.
1: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손가락이 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공간을 넓혀라. A, A, A, 아니죠.
0: 적당히 이렇게. 열고
1: 그렇죠. 공간이 네네. 넓어져야 되니까 해보세요.
0: 알겠습니다. So open up your mouth so that your finger can sort of go through and keep it open and in that shape. and sighs throughout making the sound. I'll try it.
1: 그거만 하면 다 되니까.
0: 아, 네. If you do that and you can make any sort of sound. So I'll try. 해볼게요.
1: 네.
0: 에이, 에이, 에이,
1: 웃으면서 에이. 지금 살짝 무서우니까.
0: Okay, so all right. Don't forget to smile. Make your eyes small because you 그렇죠. might look scary.
1: 올려야 되니까.
0: Yes, and your cheekbones high. Okay, raise them.
1: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요. 올리고 내리고 벌리고.
0: Ah, so raise, widen, and put your chin down. The important three steps.
1: 그렇죠. 그래서 크게 열고 에이오
0: 에이오
1: 오케이 오는 오 아, 발음이 오.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에이오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동그란 오로 에이오
0: So A, you widen your mouth. For O, make your mouth round. Okay, I'll try it one more time. 네. 에이오
1: 오, 이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0: 네.
1: 에이오이
0: 오이
1: 오 오이가 아, 좋아요. 오케이. 오이가 또 많이 나와요.
0: So A and O이 this time. 에이오이
1: 오 좋아요. 퀴즈 하나 낼까요?
0: 어 좋습니다. A pop quiz for all of you.
1: 요들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뭘까요?
0: What is 뭘까요? 요들 언니's favorite vegetable? 정답
1: 뭐야?
0: The answer is 오이, cucumber.
1: 네, 띵동댕.
0: Correct. So cucumber in Korean is 오이.
1: 네, 오이는 잘 꺾이는 발성이에요. 그래서 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 에이, 오, 오이. 이게 거의 90%입니다.
0: Okay, so A, OE are the O, o and 네. OE are the three sounds that we use the most. You know what, Crunchers? Now that you learned this OE, do practice this while we take a short music break and listen to 풍경 Scenery by Shin과 Chun-jung, Towner and Town Chief. Practice that and stay tuned.

0: years, because it's all about the repetition and the psych energy. You sing, you make others happy, you listen to it, and that happy energy comes back to you, fulfilling you all over again. And that, I guess that's why she was able to do it for four decades.
1: 어떤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요들을 가르치면 힘 빠지지 않으세요? 네, 그와 같은 질문.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내 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막 행복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거 다 제가 가지거든요. 제 거예요.
0: So, Eun-kyung said she does get this question a lot from other people. If you teach yodeling with so much energy like that, don't you get drained? But what Eun-kyung said is when she teaches and sees people happy, that happy energy is all hers. She takes it all, is what she said.
1: 그럼요.
0: Then, what has kept you passionate about yodeling all this time? 그럼 선생님을 계속 요들하 하게 만든 힘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1: 아,
0: 그 모습일까요?
1: 기죠, 기. 에너지.
0: 어, 오케이. Yeah, so it definitely is watching the audiences, the people around her, hear her sing and sing all together and giving that positive energy back to her. That's what she that's what kept her motivated and keep going with yodeling for this long.
1: 지희님하고 저하고 지금 에너지가 잘 통하고 있죠?
0: 그럼요.
1: 느껴지죠?
0: 네, 느껴집니다. So like between us, Eun-kyung and I, that good energy is circulating really well and I feel it. Don't you feel it too, Crunchers?
1: 그럼요.
0: Definitely. All right. Well, I want to mention what we learned last week again. And you briefly mentioned staccato, marcato, and legato, right? How should we practice each of these techniques? Moving on to these techniques now. 이제 요들의 테크닉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 네. 하는데요. 지난주에 세 가지 네.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스타카토, 마르카토, 레가토.
1: 레가토. 오, 네.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0: 조금 어렵긴 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각각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1: 일단 단계적으로 내 네. 소리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네. 스타카토로 해보는 거예요.
0: So first of all, staccato, you have to know your voice and sound first, right? So start with 요요호호
1: 이때 에너지가 담겨야 되니까 요요호호 네.
0: 아, 확실하게
1: 그렇죠. 큰 소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들은 큰 소리예요.
0: 네. So it's all about the big, loud sound. So make sure that all the energy is within that sound that you make.
1: 이게 태권도 사범 같은 소리 있죠?
0: 네.
1: 하이, 하이.
0: 네. 하이, 하이.
1: 어, 이 소리예요. 허허
0: 허허.
1: 어, 근데 조금 무서우니까.
0: 웃으면서, 네. 자꾸 있네요. 네.
1: 그래서 이 흉성은 네. 정말 울리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군인 아저씨 같은 소리, 태권도 사범 같은 소리, 이런 소리, 수영 네. 코치 같은 소리. 자, 요, 요, 요! 이거죠.
0: So you have to make big, loud sounds, powerful sounds, like as if you're a soldier or someone who teaches taekwondo even, and make that loud, powerful sound altogether. Okay?
1: 그래, 산 넘어 사랑을 전하죠.
0: That is how you can express your love to the person living in the other side, other mountain across you.
1: 그거만 잘하면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0: Alright, 그러면 스타카토로 네. 시작해서
1: 이제 소리를 알았죠.
0: 네.
1: 그 다음에는 이 소리를 좀 길게 해보자.
0: 네.
1: 요, 요,
0: After doing the staccato part, make the sounds a little longer, and that would be the marcato, right? 요, 요, 요.
1: 왜냐하면 연결을 하기 위한 거니까
0: It's
1: 소리를.
0: all to connect it.
1: 그렇죠. 이제 최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네. 소리를. 요.
0: And connect the sounds finally. 요.
1: 너무 잘했어요.
0: Very
1: 반대로.
0: 오요.
1: 오요. 웃기만 하면 100점이에요.
0: 아, 맞아. Smile. I keep forgetting to smile. But smile 네. as you make the sounds.
1: 이 두성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개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자꾸 연습하려면 스타카토로 해야 돼요.
0: 네. So that whoo-whoo sound, it really is the dog bark sound. And to make that head voice, you really have to practice that staccato technique.
1: 그렇죠. 그거를 연결하는 게 이제 요들이다.
0: 네. 오. And after staccato, connecting it all together in the end is what yodel is all about.
1: Okay. 잘할 수 있어요.
0: Okay, well, you know what, Eun-kyung? Last week, I only learned the names, and today, you were able to teach me how to practice it all together, and it's just amazing. But is there a reason why I have to practice it in this order? 지난주에는 네. 이 어려운 명칭만 배우고 네. 뭔가 하나하나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소리를 내보니까 또다시

0: 신기하고요.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야 되는 혹은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모든 건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내 소리를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두성을 안 써보거든요. 네. 배고파 이렇게 안 하잖아요.
0: So you have to first of all know what your voice sounds like. That is why we have to go step by step. And the staccato is knowing your sound. We don't make like head voices, head voice sounds often, right? We don't say, I'm hungry.
1: 그럼요.
0: Right?
1: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소리를 이제 꺼내서 써보는 거죠.
0: 단계별로 하나씩 그렇죠. 조금씩 네. 연결하고
1: 네. 결국은 내 소리다.
0: Okay. So it's all about taking out that inner voice that was hidden within you, finding it, discovering it, taking it out, experimenting it, and connecting it all together in the end to be able to yodel. It's easy. Step by step is what matters.
1: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0: It's not about technique. It's just natural. 자연스러운 네,
1: 그럼요.
0: 거다.
1: 그럼요.
0: Okay. It's all natural. And all of you can do it. Like
1: 사람들이
0: says.
1: 뭐 하면 이게 기교인 줄 아는데 네. 기교가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0: Okay. And all you need to know, 은경 said, is when you do what she did right now, it's not a special technique. Everyone can do it using their natural voice within. All right? Well, we can't end today's lesson here, 은경. So I really want to try an actual yodel song. 오늘 배운 걸 이렇게 끝내기에 너무 아쉽습니다,
1: 네.
0: 선생님. 네. 이제 진짜 요들송을 불러보고
1: 해야죠.
0: 싶은데요. Yeah, do you think
1: 그럼요.
0: I can try it? 네. 저도 요들 한 곡 도전해볼 수 있을까요,
1: 어휴,
0: 선생님?
1: 그럼요.
0: Yay! She said I can definitely try singing a yodel song with her. Shall 네. we try it then?
1: 우리 지희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0: no.
1: 네, 뭐 오늘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0: Thank you. She said I'll do well. We'll see. We'll see.
1: 지난주에는 스위스 아리랑을 배웠잖아요.
0: 네.
1: 기억나시죠?
0: 기억납니다.
1: 그럴까요?
0: 산 이름 바꿔서 하던
1: 그렇죠.
0: 거. 네. So last week we learned the Swiss 아리랑.
1: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0: 한 소절씩. 네, 좋습니다. 네.

0: 어떡해요. 너무 잘했어요.
1: That's so fun. 너무 재밌습니다.
0: 여기서
1: 선생님.
0: 박수 터지는데요. 여기 공연장 같아요.
1: The staff members are clapping too, but wow, isn't that so fun? 아, 우리 크런치들도 그러니까. 아, 정말요?
0: 네.
1: Oh, she said I'm talented. Thank you.
0: 10월 달에 공연 같이 해야 되겠어요.
1: 아, 영광입니다.
0: 네.
1: She said I should perform with her in October. Oh my gosh, it's so, so fun. You know what? At first, you taught me how to say 요르, 요르레이, you know, and it was difficult.
0: 아이고, 아닌데.
1: Yeah, but now that I'm actually singing it, it's a lot more fun. And I know I'm not perfect yet, but I guess I'm not making my voice that tense. 처음에는 그냥 요르레이 이렇게 하는 건 어려웠거든요. 그 입모양 여섯 가지 다 따라하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목에 힘은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0: 제가 보기에는 완벽해요.
1: 아, 정말요?
0: 어, 그럼요.
1: 혹시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0: 99.9999.
1: Oh wow! She said I asked her how what's the score for my singing is. It's 99.999.
0: 네,
1: well, where
0: 잘했어요.
1: is the 0.0001은
0: 왜냐하면
1: 네.
0: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네. 너무 세밀낼까봐 그것만 뺀 거예요.
1: So she took that 0.001 out because 네. you crunchers might be a little jealous.
0: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1: So she left some room for improvement for me.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great score. And I'm sure all of you can make that 100 score by practicing with 요들 언니. So crunchers, if you're watching or listening right now, I'm sure you're practicing all so hard together as well. So for these crunchers who are wanting to improve in yodeling, what sort of tip would you give them?
2: 지금 크런처들도 네. 보고 들으면서 많이 네네. 연습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셔야 합니다.
2: 그래야 되죠. 연습할 때 중요한 팁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요.
0: 네. 일단은 내 소리를 찾아야 되고요. 네. 진짜로 가슴 소리, 머리 소리 내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요들하는 걸 보고 막 흉내를 이렇게 내지만 않으면 된다.
2: 흉내가 아니라 내 소리를 찾는
0: 그렇죠.
2: 거다.
0: 네.
2: Okay, so many of you might want to mimic how she sounds like or how she sings, but don't mimic or try to imitate. Just find your own voice and make your own chest sound, chest voice, and head voice. Okay, that would be the greatest tip that 은경, our 요들 언니, would like to give all of you.
0: 요들 right. 언니처럼 하려면 네. 조금 더 연습해서 속도만 붙이면 돼요.
2: And if you want to sing as well as 요들 언니, practice a little more and just add speed to it. Do it a little quickly.
0: 그렇죠.
2: All right. All right. Well, finally, you've often said that people tell me their lives have changed after learning yodeling, right? How do you think a single song can change one's life like this?
1: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네. 요들을 시작한 분들이 삶이 달라졌다. 이야기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래 하나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굉장히 좋은 이해가 많았어요.
1: 네.
0: 일단은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요들을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진다 그러고 약을 줄이게 됐죠.
2: 네. So for example, well, there are a lot of cases where their lives have been bettered or improved, but in one case, someone with depression was able to overcome that and cut down on their medication after singing yodeling because they just felt really happy and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at depression. Then who would you recommend yodeling to?
1: 이런 분들에게 요들 배우는 걸 추천한다.
0: 그럼요. 그리고 그럼, 몸이 아프신 분들도
1: 아프신 분들?
0: 네, 오셔서 웃으면서 면역을 키워나가는 그러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1: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도요.
0: 그럼요. 실제로 우리 제자 중에서 암이 완치되었거든요.
1: 네.
0: 이게 좋은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네. 그 내용을 실었어요.
2: 네. So for not only those who are depressed, but also those who are not healthy and have illnesses or disease can learn yodeling and they can also get them cured, okay? For example, she wrote this in her book as well, but one of her students had cancer, but they were able to completely overcome that and treat that as well. So that's how effective, scientifically even, yodeling is.
1: 그럼 이런 분들은 꼭 요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Who should
0: 말을,
1: learn yodeling?
0: 말을 해도 저기 어디 방송국 안 가지요?
1: 네.
0: 이렇게 얘기하는 분 어, 편의점에 가서도 핀이 없지요. Uh-huh.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2: Oh, okay. So there are people who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거죠. 거죠.
0: 그죠, 그죠. 그렇죠.
2: So these are 네. people who talk in a very negative 네. nuance.
0: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 아닌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들을 하면서 늘 웃으면서 훈련을 받거든요. 요들은 이제 육법전사가 항상 웃는 거니까.
2: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나의 외모도 바뀌어지고 네. 외모가 바뀌어오면 자기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행복이 옆에 사람도 행복할 것이고 이게 자꾸 돌아가면서 다 변해요.
2: 그렇네요.
0: 저희 아카데미 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하 웃고 계세요.
2: 네, 진짜 행복이 여기저기 다 전염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2: 이분들 주변에 있으면.
0: 네네. 네.
2: All right. So she said those who have to learn yodeling is those who speak with a very negative tone all the time. Like they use negative expressions such as there's no this in the convenience store, right? That negative tone. They can change this by learning yodeling altogether. And all the students that come to her academy, they're just always happy, smiling. Remember the six techniques of smiling while singing yodels, right? You have to remember that as well to stay positive and happy as well. Well, 요들 언니, I would like to ask you one last question. What is, I guess, one last advice or last sort of words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to all the people who wants to learn yodel? 자,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요들 꿈나무들에게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0: 네, 딱 한마디. 네. 요들처럼 살아라.
2: 책 제목처럼 네. 요들처럼 살아라.
0: 네, 이 의미는 일단은 내가 삶에 있어서 막 힘주지 말고 편안하게 힘 내려놓고 네. 그리고 누가 어려운 사람 없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배려심, 네. 이타심이거든요.
2: 네.
0: 이게 다 요들 발성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한 통속.
2: 네, all about harmony, I think, is what 은경 is saying. So to all of you, live like yodeling, all right? And have that happiness, positive energy. And like the sound comes from the same sort of shape of your body, make sure that you live in harmony altogether, all right? Okay, well, we began this journey simply wondering what is yodeling, but our 요들 언니 은경 really taught us that yodeling is something very easy and something that anyone can learn altogether. But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Let's say thank you once again to 요들 언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아우, 정말 감사해요. 정말 행복했어요.
2: 아우, 저도 행복했습니다. She was really happy. And here is really our last song, 이 여름, Summer by Cool. So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네. 같이 인사할까요?
0: 네, 네.
2: All right, keep crunching.
0: Crunching. 요리, 요리, 요리.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oday we have him back in the studio. Rocky's her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0: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너무 더웠지 않았어요? 이번 네, 여름?
1: 아, 너무 더웠는데 어젠가 그저께부터 살짝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진짜 네. 입추가 딱 지나가니까
1: 맞아요.
0: 조금 네.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말복이 남아있어서 아직은 더울 거예요.
1: 너무 더워요, 지금.
0: 아직 더울 네.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So it's been a minute since we've had him back in the studio and I was just saying that oh my god, it was just such a hot summer. But 입추, the start of autumn happened Friday and miraculously the temperatures have definitely gone down just a little bit even though our daily highs are still high and we still have our last hottest day as well. So that's going to be happening. He's back in the studio. We actually have him a day in advance to talk about the album. 컴백이 내일인데.
1: 네.
0: 하루 전에 나오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1: 제가 영광이죠.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Yeah, he's having his comeback tomorrow. His album drops tomorrow,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album, but we're just so honored that he was able to have us, him in the studio, and he is definitely excited to talk about the album as well. But before we do that, we have to warm him up just a little bit and have him do our 10-second introduction. 자, 라키지.
1: 네.
0: 이제 이번에 혼자 오셨잖아요.
1: 네.
0: 오면서 우리 타이머로 이제 홍보를 해야 하는데
1: 네, 네.
0: 이게 그냥 뻔한
1: 네.
0: 앨범 홍보하면 재미없고
1: 아, 그죠.
0: 이번 EP 언세들 이제 좀 최대한 좀
1: 간략하고
0: 좀 다르게 지금까지는 좀 약간 멋있고
1: 네.
0: 지금 앨범도 지금 사실 너무 멋있는 앨범인데
1: 아유, 네.
0: 그렇게 하면
1: 네.
0: 뻔하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뭐 귀여운 버전도 괜찮고
1: 좀 색다르게
0: 좀 색다르게
1: 네.
0: 본인이 좀 생각할 만한
1: 색다르게
0: 근데 10초밖에 없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아니면 뭐 이번 앨범에서
1: 네.
0: 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를 좀 광고를 할 수 있는
1: 네.
0: 아니면 뮤비를 미리 봤는데 몇 분 몇 초가 너무 멋있더라.
1: 네. 그런 식으로
0: 그런
1: 약간
0: 식으로.
1: 홍보를 확실하게
0: 그죠? 근데 10초밖에 없어요.
1: 아, 알겠습니다.
0: Okay, so 네. he has 10 seconds. He's going to introduce the album that drops tomorrow, but I'm telling you not to do it in the normal way because the album is like so awesome. But he's going to try to give it into us a cue. I don't know. He's got 10 seconds to do it and we're going to leave it up to him. 타이머가 있고요.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All right. Music cue.
1: Yeah. 언셋에서 타이틀곡은 Fake It인데 무조건 Fake It의 이 뮤비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뮤비가 제가 이번에 좀 도전한 네 그런 아 오케이.
0: 아 괜찮아.
1: 뭐야?
0: 괜찮아.
1: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아 10초가 짧구나.
0: 진짜 짧아요.
1: 아.
0: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오늘
1: 네.
0: 많이 물어볼 거야.
1: 네,
0: 오케이.
1: 네.
0: So he was talking about and said the lead single is Fake It. He says you have to watch the music video and he was about to get into the reason why but the 10 seconds stopped. So we need to jump into
1: yeah.
0: to express the album. 그쵸? Okay,
1: 네.
0: so we have our keywords today. 자, Fake It 있고요. 요즘
1: 네.
0: Rocky 집, Rocky Zip and then we have Rocky 탐구생활, Rocky Unboxing. 자, 이거 세 개 다 할 건데
1: 네.
0: 순서는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라키 네. 씨가 정할 거니까
1: 네.
0: 뭐부터 할래요?
1: 저는 라키 탐구생활부터 가겠습니다.
0: 탐구생활.
1: 네,
0: okay.
1: 네.
0: So we're going to unbox Rocky for today. So we are going to ge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you. 본인이 생각했을 때
1: 네.
0: 일하는 본인의 모습이랑
1: 네.
0: 오프죠? 온인 오프. 온 할 때 말고 오프의 라키 씨는
1: 네.
0: 어떤 모습이에요?
1: 저는 진짜 진짜 농담이 아니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0: 어떤 부분이?
1: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일할 때도 만약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약간 뭐 형이랑 뭐 오빠는 약간 그 앞뒤가 똑같은 것 같아요라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듣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그 일을 안 하는 중에서도 약간 좀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0: 워커홀릭?
1: 네, 일을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일이라고 하기에는 제 삶이 사실 차라리 그냥 이제 뭐 음악도 좋아하지 하는 게 뭐 음악 만드는 거지 뭐 춤 만드는 거지 좋아하는 것들이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이다
0: 않아서.
1: 보니까. 네, 그렇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Okay. 네. So he was trying to make it sound like being a workaholic is a good thing, but in his situation, it is. So he said that a lot of people say that he never really turns it off. So people he works with are just like, you're always like the same on and off work. And he was like, in what way? And he realized that he just really loves music. Like he loves making new choreography. He loves making music. He loves listening to music. So music is really just everything that is that he is. And so because of that, like on and off, it happens. 근데 사실 yeah. 많은 아티스트분들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네. 이런 아티스트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1: 그죠.
0: 오프가 없어서 네, 네. 그래도 이제 좀 지치고 네. 음악이 진짜 좀 좀 짜증나는 약간 좀 짜증나는 네. 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뭐 뭔가 안 풀려서이던 네. 뭐 할 때 그러면 그거를 또 음악으로 푸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취미를 좀 하시나요?
1: 아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마이클 잭슨이나 뭐 이런 뭐 솔로 가수의 뭐 어셔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쉬는 시간 그러니까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꼭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여유 시간이 남았을 때 정말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0: 아, 그 무대라든지 네. 뭐 이렇게 뭐 공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1: 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약간 팬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이걸 보고 공부를 하고 이런 느낌보다 그냥 잠깐 이제 하는 일들을 좀 접어두고 약간 진짜 팬으로서 와 이러면서 약간 보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제 팬인 하모들의 어떤 그 심정도 약간 같이 이제 느끼면서 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는 것 같아요.
0: Okay, 네. so he fixes his music slumps with music. So I was just like I interview a lot of artists who go through this and like how do you turn it off? He's like, so I will like watch Michael Jackson or Usher or, like other solo artists, and it's not like I'm dissecting their performances and I'm trying to you know see how they're doing that and you know be like them or you know like play homage to them or what. It's more of like he steps into what his fans are like. When he's like watching them as a fan, it's where he can turn things off. He'll do his work, and then that for him is just like him de-stressing and watching that and all that other fun stuff. So, what about going on vacation? 그럼 여행 같은 거라든지 뭐 다른 취미는?
1: 여행 같은 거를 그 저거 어디야 해외에 공연하러 가는 거 말고는 거의 없음. 아,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비행기 탔던 게 그
0: 스케줄
1: 네네 그 아스트로였을 때 저거 어디야 그 제주도에 뮤비를 이제 찍으러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처음 타보고 그때부터 이제 해외 스케줄을 다녔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0: 그러면 그런 나라들을 가거나 이렇게 다른 데를 가다 보면 일을 없을 때라도 좀 한번 와보고 싶다는 좀 여유 시간 있을 때라도
1: 일이 없을 때 가고 싶은데 네.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야 뭐 많죠. 근데
0: 그러니까 뭐라... 차라리 그러면 그냥 스케줄을 잡고 그거를 좀 며칠을 좀 여유 시간을 둬서 관광을 하고
1: 와 근데 저는 관광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집순이.
0: 아,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냥 호텔.
1: 예, 맞아요.
0: 호캉스를 하시고.
1: 네.
0: 수영장 한번 갔다가.
1: 수영장까지도 안 가요.
0: 아, 그냥 방에서 룸서비스 시키고.
1: 약간 그런 느낌.
0: 좋다. 아, 호캉스를 제대로 즐기시는 분. 네. 오, 네. 너무 좋다.
1: 네.
0: Okay, so his ideal of going overseas or on vacation in general is schedules. His first time being on a plane was when he was a part of the group and they went to go to Jeju to shoot a music video. That's his very first time on a plane. And yeah, since then, like. He's also the type that when he goes to a new city, he'll just stay in the hotel. He doesn't even go to the pool. So he's definitely just like a stay-at-home type in general. When it comes to your personality, are you the type of person who can leave to eat up with somebody spontaneously or not? 이거는 MBTI에 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성격일 수도 있는 건데 스케줄 하는 도중에 오늘은 스케줄이 끝났어요. 네. 여유 시간이 좀 있고 좀 일러요. 시간이. 네. 네.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네. 라키, 밥 먹자.
1: 네.
0: 가는 편이에요? 안 가는 편이에요?
1: 저는 이제 뭐 만약에 그렇게 먼저 온다면 가는 편인데 만약에 약속이 취소되거나 그러면 이제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에요.
0: 그러니까 미리 좀 잡혀 있었던 약속이 하필 취소됐다.
1: 네, 하필 한 시간 전에 취소돼도.
0: 아이고.
1: 아이고, 뭐 어쩔 수가 없네. 쉬어야겠네.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0: 그런 느낌. 네, 네. Okay, so he tends to go out. So he, if like, let's say his schedule's ended early for the day and he has some, you know, time off, and like somebody's like, yeah, let's go eat. He'll probably go, but like he is the type of person that if plans get canceled, he's like, darn. And he's actually pretty happy about that in a lot of different ways. There's a listener request that came in, and I normally don't make these kind of requests, but I feel that right now with the amount of listeners who are dropping by, if I don't do this, I am going to get in trouble. 이런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좀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라서 네. 아티스트 분들한테 안 시키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팬분들이 들어와 있는 수를 보면
1: 네.
0: 이 청취자의 리퀘스트를 안 하면
1: 네.
0: 제가 왠지 혼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1: 네.
0: 심쿵 멘트 하나 해달래요.
1: 심쿵 멘트요? 심쿵? 심쿵? 아,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심쿵을 해보겠습니다. 밥 사줄게. 나와. 뭐 이런 거 아닌가?
0: 좋아요,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좋아요.
1: 아, 이런 거 심쿵 맞아요?
0: 난 괜찮던데? 어때요? 네. 어때요? 지금 심쿵 돼요? Okay.
1: God.
0: So normally I get embarrassed really easily, so I try not to embarrass our artists, but this request from a fan was asking him to say something that would make their heart skip a beat. And so, I don't know, I guess maybe saying that would maybe make somebody's heart flutter. Give us your reply. 네, 맞대요. 심쿵 계세요.
1: 심쿵이 됐구나.
0: 네, 하트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Yeah, so there's been a positive response to this. 자, 우리 다음 키워드 뭘로 할까요?
1: 다음 키워드요?
0: 네.
1: 키워드 아 여기서?
0: 응. Fake it 아니면 요즘 락키 집.
1: 전 요즘 락키 집으로 가겠습니다.
0: Okay. So we're gonna get to know what's been going on with Racky these days. What have you been doing or spending the time most on as of late? 요즘은 아무래도 컴백을 좀 계속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1: 네.
0: 그래도 하루 24시간 중에 이거를 제일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1: 아무래도 그 이제 곧 하게 될 무대에 대해서 지금 가장 집중할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에.
0: So the stage, the comeback stage is that he's preparing to do is definitely where he is spending the most amount of time. 사실 이 컴백 무대나 이렇게 무대를 쓰게 되면 이제 노래랑 춤 연습을 계속 하고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래에도 원래 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네. 또 그거에 맞는 또 네.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1: 맞아요.
0: 또 그거에 만큼의
1: 또
0: 춤이
1: 맞아요.
0: 난이도가 네. 따라오기 마련인데
1: 네.
0: 본인만의 좀 체력 관리라든지
1: 체력 관리
0: 아니면 뭐 이렇게 페이스라고 하죠.
1: 네,
0: 이렇게
1: 네.
0: 연습을 어느 식으로 했을 때 제일 효율적으로 나한테 좀 네. 괜찮더라 하는 게 있어요?
1: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하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막 겪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맞는 연습 방법은 오히려 막 너무 열심히 하면 그 이제 열심히가 보이더라고요.
0: 아, 뭔지 알아요.
1: 네, 그래서 이제는 막 그 열심히 하는 걸 사실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이 퍼포먼스의 어떤 그 분위기나 어쨌든 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약간 너무 열심히보다는 좀 생각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몇 번 잘 안 해요. 일부러 그 일단 날 것을 원하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마치 연기하듯이 좀 이렇게 좀 되뇌이면서 옛날보다는 연습량을 오히려 줄인다.
0: 네,
1: 그 방향인 것 같아요.
0: 네. 좀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3분 동안 안무를 정말 그냥 열심히만 하다가 끝나면
1: 맞아.
0: 이 약간 중간중간에 그루브도 있어야 되고 좀 힘도 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1: 맞아요.
0: 좀 그게 그림이 그려지고
1: 네.
0: 이야기가 그려져야 되는 건데
1: 맞아요.
0: 그거를 좀 그림을 좀 그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는 거군요.
1: 네, 사실 막 엄청 그림을 또 그린다고 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정해놓는 느낌은 아니고 최대한 그 현장이나 뭐 노래에서 오는 어떤 그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받고 그냥 내뱉고 싶은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
0: Okay. So he with the comeback in full throttle at the moment. I was asking him,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you know, his performances and stuff like that, do you have a way to pace yourself when it comes to practices? And he says that I'm at the point in my career where if I just do my 100% every single performance and every dance, it's

0: 후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로 넘기면 어쨌든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1: 네.
0: 네, 비슷해요.
1: So he's in dance videos because he has to monitor himself as he's getting ready for the comeback. So that's pretty much all that's in his picture album at the moment. 셀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0: 네.
1: 이제 활동하신 지 좀 됐잖아요.
0: 네, 네.
1: 그럼 본인만의 그 셀카 노하우도 있으실 텐데.
0: 아,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1: 100장 찍는 편이에요. 네. 그냥 딱딱딱딱 몇 개만 딱 찍어서 에이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편이에요. 어떤 편이에요?
0: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많이 찍어봤자 이제 세팅값이 조금 안 좋으면 어찌됐든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조명이나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조금 노하우긴 한데 네. 근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지만 네, 좀 조명 좋은 데로 가가지고 그늘 안 지는 곳에서 네, 딱 각을 잡고 그리고
1: 딱 몇 장?
0: 딱 뭐 한 그래도 딱 한 딱 많이 하면 8장 아니면 5장 딱 하고 네, 그만하는 것 같습니다.
1: Okay. 네. So, this is how he takes selfies. He says that, I mean, because he's been in the business for a while already. And so, because of that, like, you know, he's got his know-how of how to take pictures. So, he's not the type that's going to take 100 pictures because he feels that there's no need to. But he says that he does kind of know where he can spot where there's going to be good lighting and where there's going to be bad lighting. And he's going to try to fit himself where the good lighting is. And he'll take 5 on average, 8 max. And that's how he takes. His selfies. And EP's dropping tomorrow. 자, 내일이죠?
0: 네.
1: 이제 새 EP가 이제 나오는데
0: 네.
1: EP로 결정하게 된
0: 네.
1: 계기. 원래 뭐 앨범이었어요? 미니였어요? EP를 낼 생각이었어요? 타이틀만 있었다가 하나 더 키울까? 어떻게 EP가 결정이 된 거예요?
0: 사실 뭐 네. 어찌저찌 이제 말할 수 없는 네. 저희 저기 앨범 명처럼 앨범명이 이제 언세드인데 약간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앨범도 내고 EP도 내고 네네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1: Okay, 네. So yeah, just like the title of the album is Unsaid, there was a lot of unsaid things that went behind the scenes that Yeah, so that just kind of led up to how the album was going to be dropping and how 네. it just ended up becoming an EP. 자 그러면 타이틀 Fake이는
0: 네.
1: 원래 타이틀이었어요? 아니면 네. 좀 곡을 좀 해놓고 좀
0: 맞아요.
1: 듣고 좀 투표한 다음에 골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0: 사실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작업을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딱 지금 시기에 맞다라는 곡은 이제 제 안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네, 어찌저찌 이렇게 곡을 받고 뭐 작곡가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다가 어쨌든 약간 운명처럼 만난 네 너무 저한테 이렇게 이거다라는 곡이 나타나서
1: 그러면 처음 듣자마자 데모 듣자마자 이거다 했어요?
0: 사실 그냥 한번 듣자마자 바로 알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는 조금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수정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고 뭐 퍼포먼스 하면 이번 앨범에는 딱 적합한 노래이겠다라는 뭔가 그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노선을 틀었던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1: Wow. Okay. So he was working on songs for the album, and he was. He personally was not thrilled with all that was coming out. It was like he loved the songs, but like it wasn't lead single material. And then like they were starting to accumulate different songs here and there. And then first time he heard Fake It, he was just like, yep, this is going to be it. He was like, he could already picture like, if I do a little bit of rearrangement here, if I sing it this way, if we do the performance this way, this could be it. And so for him, that was how he was able to kind of picture it. Then, Did it change a lot from the demo? 어쩔 때는 그 가이드 받았을 때랑
0: 네.
1: 본 녹음이 나올 때 진짜
0: 네.
1: 가끔 발라드였다가
0: 네.
1: 댄스로 바뀌는 적도 있고
0: 맞아요.
1: 장르가 바뀔 때도
0: 네,
1: 있고
0: 네.
1: 막 이러는데
0: 네.
1: 가이드랑 결과랑은 좀 많이 달라요?
0: 아니요. 완전 그 저거 어디야. 그냥 거의 그리고 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 목소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1: 그쵸?
0: 뭔가 제 목소리를 상상하고 들었을 때 그림 그려지겠다라는 곡이었어서 네.

0: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 이제 그런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만든 거 과감하게 집어 넣어놓고, 네, 아직은 아니다. 넌 아직
1: 좀
0: 아니다.
1: 나중에,
0: 네, 하고 그 곡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원하는 취지와, 네, 똑같은, 네, 그런 약간 뭐랄지, 거의 하늘에서 내려준, 그러니까 뭐 너무 다들 좋은 곡이 많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 뭔가 표현하고 싶고, 어떤 그 어쨌든 굳이 앨범을 내서 무언가를 하는데, 저의 어떤 그 안에 있었던 그 이런 것들 하고 싶고, 이런 것들 들려주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 너무 아쉬운데 하는데 그런 곡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만들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선택한 곡입니다.
1: Okay, so yeah, he says that he was actually making a song exactly like Fake It, but he was like it's not perfection. Like he wasn't ex like 100% pleased with what he was making, but then this like literally just dropped out of the sky. And it was like he was able to think of how his voice could be put on it. The demo and the actual version that's going to be coming out tomorrow is pretty much the same, but definitely his voice is on it and has made it that much better. There is, when it comes to like an EP, I do have to ask if there's more than one song on the album. Do we have to listen to it in order or can we listen to it in shuffle? 사실 요즘은 음악을 좀 셔플로 많이 듣게 되잖아요.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0: 네,
1: 추가를 하게
0: 맞아요.
1: 되면.
0: 네.
1: 근데 앨범은 어찌됐든 EP여도 두곡 이상일 경우에는
0: 네.
1: 순서가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0: 네.
1: 우리가 순서대로 듣는 게
0: 네.
1: 완전 중요해요.
0: 이번에 이제 EP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앨범이 네, 그걸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앨범 트랙리스트를 미리 이제 말씀드려도 되나? 뭐 해도 되겠죠. 네, 내일이니까. 네,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1: 순서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순서대로 일단은 우리가 좀 즐겨 주는 게
0: 네, 그죠.
1: 오케이.
0: 근데 꼭 아니어도 돼요.
1: 일단 들어주기만 하면.
0: 네.
1: But okay, so the album is dropping tomorrow, so yeah, we do have to listen to the track list in order. So for all of us who are thinking to put it on shuffle, let's try to listen to it on order as well. 음악 얘기를 더 해보긴 할 건데 잠깐 노래를 잠깐 듣고
0: 네,
1: 오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We're going to be talking a little bit more about the album, but we do have to quick song break. So we have Daki's track of Forever and Ever, and we have more of the show coming up next.
0: Bye-bye.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we're having way too much fun today with Daki in the studio as we continue on with our Twinkle My Star. I want to ask just a few more questions for the album that's dropping tomorrow. So Fake It drops tomorrow. What was the hardest part about the recording? 녹음을 하면서 내일 노래 나오잖아요. 네. 녹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 이 타이틀이요? 아니면 뭐 그 전체?
2: 상관없어요.
3: 상관없어요. 이번에 좀 뭐라 해야 되냐. 진심 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심을 담으려고 하는 네,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는 네 조금 진심을 한번 담아보자라는 그런 약간 접근 방법이 좀 달랐어가지고 그게 이제 감정 소모인 거잖아요.
2: 그쵸, 네네네. 그쵸,
3: 사실 뭐 별 차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2: 스스로
3: 네 스스로에게 아 이거 이 한마디는 그래도 네, 좀 생각을 하고 뱉었다 뭐 이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 Okay, 네. Now I'm even more excited about the album. So he said that one of the hardest parts for just the album in general, he wanted to kind of step away from all of the, you know, vibratos and like, you know, breathing this way and, you know, singing that way and all of the technicalities of things and just kind of really be honest with his music and the lyrics and stuff like that. And you as a listener might not know the difference, which is, I mean, great. But for him, he really wanted to put as much of himself into the album as possible without having to hide behind a lot of that technicality. And he said that that was definitely a little bit on the draining side. Now, because everything drops tomorrow, is there a part of the music video that we just have to see? 이제 내일이 나오잖아요. 뮤비랑 네. 다. 네. 전 티저밖에 못 봤기 때문에 네. 본인은 다 편집 다 된 거는 봤을 거고.
3: 저도 봤죠.
2: 몇 분 몇 초가 제일 멋있는 그게 있을까요?
3: 저는 그
2: 다요?
3: 저는 저 제일 처음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2: Okay, so the beginning of the intro, the music video, he thinks is gonna be the most.
3: 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2: Okay, okay, so it's his favorite part, the beginning 네. of the music video. So we need to rewatch that as much 네. as possible. In part two, we're gonna be looking at our silliest questions in the world. 자 이제 part 2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을 네. 가질 건데요. we have, if you were to let a fan take the stage to do a song of yours, what song would that be? 무대 도중에 네. 팬분들이랑 uh-huh. 무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네. 관객석으로 내려가고 네. 팬분들이 이제 공연을 해주는 건데요. 네. 어떤 곡을 보고 싶어요? 어떤 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3: 하모가 하는 거는 그 저거 어디야
2: 예전에 어떤 아티스트 분이 제일 센 곡을
3: 했으면 한다
2: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3: 저는 그 We Still Love You라는
2: We Still Love
3: 네,
2: You
3: 라는 곡 되게 그냥 이제 좀 밝고 네네 네, 따라하기 쉬운 그런 네 곡인데 아니 뭐 안무가 없습니다. 네 안무가 없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2: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네. 네. Okay, so if him and his fans were to change 네. To do a song, he says that We Still Love You, there's no real choreography, they just kind of have to stand there and do yes. that, and so yeah, he would like to treat the fans as much yes. as possible. 자 이거는 우리 라키 씨가 조금

0: 차원에 할 수 있는 퀘스천이에요. You find your fandom taping a fan cam of another idol. What are you going to do? 자, 다른 아이돌의 직캠을 네. 촬영을 하고 있는 네. 팬분을 발견을 했어요. 네,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1: 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머! 네, 아, 저도 뭐 이제 거의 10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어, 진짜요?
1: 네. 나 왜냐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의미는 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걸 그쵸? 뭐 친구를
0: 아니요. 자, 봐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티스트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라 정말 네. 찍고 있는데 세상 정말 하트 뿅뿅 이렇게 크게 막 네. 나가는 게 막 진짜 보일 정도로 네, 네, 네. 너무 사랑스럽게 찍고 있어요. 네, 네. 어떡할 거야?
1: 아, 그 사실
0: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1: 기억이 나요. 막 그 표정들이 막 보여. 막 어 분명히 여기 이렇게 라키 들고 있는데 막 딴 데다가 이렇게 보면서 막 거의 뭐 그 황홀한 표정을 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 아, 그래 뭐 어떻게 그 한 사람만 그렇게
0: 아니,
1: 하냐.
0: 아니 가서 이렇게 만약에 가서 접근해서 이렇게 좀 서운한 거나 이런 걸 좀 예. 약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으면 쳐다볼 거예요? 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쳐다볼 거예요?
1: 아, 저는 그렇게 애교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저 약간 속이 좁아가지고 저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그거는 이제 속이 넓은 친구인 거고 저는 속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완전 손을 딱 쥐어가지고 저는 그냥 쳐다도 안 봐요.
0: 어떡해. 아,
1: 장난이고 네, 아마 티는 엄청 날 건데 티를 안 내려고 할 것 같아요.
0: 아, 오케이.
1: 네, 약간 서운한 티를 안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0: Okay. So I was, because he was just like, I mean, I'm going to try to understand them. And he's actually had this happen before. But he says, I'm going to try to understand them. Because, you know, there's a lot of different reasons why people tend to do this. And he says that for that, he wants to, you know, give them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I was like, no, because artists have said this before, and I'm not going to give them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he says, I'm going to probably not try to act like I'm not upset, but it's gonna show. The next question is, if all of time stopped, but you didn't, what would you do right now? 지금 당장 나 빼고 시간이 멈춘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1: 아, 저 빼고 다 시간 멈추는 거예요. 저 바로 네 사우나 갈 것 같습니다. 사우나.
0: 오케이.
1: 사우나 가서 네
0: 땀 좀 빼고.
1: 네, 땀 좀 빼고.
0: 오케이.
1: 네, 유일하게 이제 좋아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0: 오.
1: 네, 저만의 어떤 그 시간을 즐길 것 같아요. 네.
0: Okay, so he likes to sweat it out. He'll probably do that if he had some time. 네. We do have his user manual that we have to jump into ASAP, so we're going to do that.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another quick song break. The song is On My Mind and More. The show's coming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so we are looking at part three of our interview with Rocky in the studio today with our Twinkle My Star here on Arirang Radio's Kate Pompin. And he wrote his user manual, so we're going to jump into this as quickly as possible. His MBTI is ISTJ. 좀 MBTI 믿는 편인가요?
5: 아, 전 완전 믿는 편이어가지고.
4: 오, 네. 네. So he completely believes in MBTI. 맞다고 생각해요?
5: 네, 완전 맞더라고요. 왜냐면 한 뭐 그 한 10번 정도 막 시도해보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뭐 세 달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막 했는데 요새는 계속 그거 나와요. 네, 안 바뀌어요.
4: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라키 씨를 최근에 보면서 느꼈던 점은 왠지 S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5: 네, 맞아요.
4: 왜? 약간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고
5: 뭐 그 왜 왜 아 맞죠 왜랑
4: 굳이
5: 예 맞아요 예 네. 같이 성향이 그래요 그걸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냐
4: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5: 필요할까 이런 거잖아요
4: 오케이 okay, so I was like do you believe in your ISTJ I was like because I feel that you would probably like why would probably be something that you ask quite a lot it's like do we really need to like is that necessary you know like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goes to 자 좋아하는 음식이 두루치기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소울푸드인가요 두루치기가
5: 아 요새
4: 아 요새
5: 요새 얼마 안 됐습니다
4: oh so this is 네. a more recent one that he
5: 지금
4: is
5: 딱 생각나는 음식 있으세요
4: 저는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올해 여름에 냉면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네? 제가 냉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So yeah, he was asking me what my food is, and I was like, 냉면, cold noodles. I haven't gotten a chance to have a lot of it this summer for some unspoken reason. I don't even know why. You to music is, music to you is what you love. 나에게 음악이란 사랑하는 거. So 네. he loves 네. music.
5: 아,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렇죠. 이렇게 오래 뭔가를 하나에 계속 빠져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참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냥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태어나 가지고 되게 오래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제 삶에 이제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막 미치거든요.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사랑 아니면 네, 설명할 수 없다.
4: Okay. So yeah, he says that he's definitely going to be love is the only way that he can express this because he's been born and he's lived up until his life and he's been doing music for so long, but he still loves it. And he just it just makes him you know, just go crazy about how much he loves it. 음악을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5: 네.
4: 한 공연을
5: 네.
4: 볼 수 있다면
5: 한 공연.
4: 그러니까 좀 옛날 가수도 괜찮으니까.
5: 전 제 공연 보고 싶어요.
4: 아, so you saw his show. There we go.
5: 저는 하기만 하지.
4: 그렇죠. 보는 건 모니터링만 할 수 있으니까.
5: 그러니까 그 느낌도 다르잖아요.
4: 맞아요.
5: 진짜 보는 게.
4: 그렇죠.
5: 그래가지고 아 어떤 느낌일까.
4: 약간 하루만 내 자신을 복사를 해서.
5: 맞아요. 맞아요.
4: 좀 내 거를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네, 좀
5: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4: That's 네. such a genius idea. So he's like, I would actually love to see my own show, not as like you know afterwards, like after I'm doing it, like monitoring. He wants to be able to like actually. You know, like clone himself and be able to see himself perform and be there in that yeah. in performance. That's actually a great idea. When we ask the artist to tell us when they think that they are like the best looking or whatnot, it seems that he says that whenever he's with his fans. 내가 생각해도 멋있었던 내 모습에서는 글을 써주셨어요.

0: 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을 쓰셨는데 팬분들 하무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1: 예.
0: 이렇게 또 스윗하시네요.
1: 아니 뭐 되게 맞아요.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컸다. 네, 뭐, 그죠. 네, 같이 시간을, 그러니까 함께 누군가와 이제 함께 한다라는 게 약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른 나이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생각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했던 일이다 보니까 과연 나를 좋아하실까? 너무 어렸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만났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의미도 이제 찾게 되면서 뭐,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도 깨달으면서 네, 그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소중함을 깨닫고 예, 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저의 모니터링을 봤을 때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약간 이런 네,
0: Okay.
1: 생각을
0: So
1: 한
0: yeah,
1: 것
0: the reason why he says that is because when he first met his fans, he
1: 같아요.
0: was not really ready for it because he was so young when he first debuted. But and he didn't really think about how precious it was to be with them and be able to walk with them as he does now. And so because of that, he feels that that's when he's at his best. 우리 벌써 인사할
1: Oh
0: 시간이래요.
1: yeah.
0: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내일 앨범 나오니까
1: 네.
0: 응원해줘요.
1: 이번에 Unsaid라는 앨범의 또 타이틀곡은 Fake It이라는 노래인데 이번에 3집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아티스트 이제 락키로서 할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는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에 선택한 네, 앨범명이 Unsaid 네. 인데 생각보다 이번에는 조금 도전적인, 네, 그리고, 하지 않았던, 네, 그런 시도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앨범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많은 관심과,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0: Okay, so Unsaid drops tomorrow. Fake It is the lead single. He really tried to put who he truly is an artist into this album. So he really wants you guys to check that out. It's a very different side of him that he's never really showed before. We do have to say goodbye. And as we do so, his track, Bye Bye Bye, is going to send us out of the studio. We'll definitely sing the same time. Bye.
1: Hey, bye bye. See you next time. Yeah.